언제 들어도 반갑고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고향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뜨겁게 맞이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 사랑과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려보기를 바라면서 흥겨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파란 고무신을 감상하면서 동료의 추억을 떠올려봅시다.

혼춘시에 살고 있는 오순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순철 씨 부부는 해마다 이맘때면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별을 보면서 흐뭇해 난다고 했습니다. 비록 잘 살지는 못해도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네 식구가 오붓하게 아기자기 살면서 자식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어엿한 직장인이 된 자식들은 부모님의 노고를 헤아려 이젠 힘든 농사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오순철 씨 부부는 평생을 지어온 농사를 그만둘 수 없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자식들도 맡은 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나의 연결을 요청해 왔는데요. 오순철 씨의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에자 씨가 흥경강성 계동현 계림공사 계림사대에 계시는 어머니 류순느 씨의 82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에자 씨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고 지금도 자식한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하신답니다. 리에자 씨는 우리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리에자 씨가 요청한 소품 집지어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남편아, 내 두 번째 고향!

0: 년에 편지도 내날라다 줬겠구만.
1: 그랬던가?
0: 어제 벌써 잊어먹었니?
1: 야 임마야 너도 그때가 향옥이를 따랐지? 뭐 조식 따만세 하면서 향옥이 집에서 다소 부서내가던기.
0: 홀딱홀딱 그때는 좀 조직 담아 하면서 좀 연애를 걸까 했대. 가 어디 말을 듣대. 그저 말마다 김동희 어찌고 동희 오빠 어찌고 동희 오빠야 이래. 그래가 합소수야 이딱 봉자 쪽으로 살기라고 언제쟁고니
1: 봉자가 기랬던가.
0: 야야야야. 그런데 내 무조 조금 받아 올라간다니. 난 너희들이 그저 된다 했다. 근데 어떻게 됐갈라 지금.
1: 야 기다 나 향호 가정 정말 진짜 살자고 했다.
0: 아 그래?
1: 아 그런데 그 향옥이 우리 집에 가져오자마자 가 얼마 적극적인지
0: 옳다
1: 뭐 입단단단 뭐 입단단단 하면서 가는 기타 벌써 농촌에 뿌리박자 마음 먹었더구나.
0: 옳다 야
1: 어? 가 기타 사서 얼마 재빨라
0: 옳다 너는 워낙 정치를 입장 견정하지 못한 게 아 그렇게 정치를 입장 견정한 그 향옥이 한테 어떻게 되니. 야
1: 어?
0: 넌 정말 중학교 때 홍미이도 못 들었대.
1: 야 이 새끼야.
0: 그저 농촌인들이 와가지고 닭이랑 잡아먹고 개나 잡아먹는 게 어떻게 되리야.
1: 야야야 그래서 닭이랑 개를 잡아와대야 집채호 호자라기 니 제일 많이 먹더구나.
0: 맞다 야 그때도 맛있게 먹었다. 야
1: 어?
0: 그런데 니 그 달고 도둑질하다 누구니 집에 달고 도둑질하다 붙들게 합니까?
1: 야 그 코팔개니 영감이네 집에 달고 도둑질하다 붙들게 하자 그래.
0: 옳다 야야야 니 닭구리에서 한 2시간 있었댔지. 어?
1: 야 말도 말라 야 달고 딱 쥐자마자 이제 아 달기란 그 꾸꾸꾸꾸 대가를 말이야. 아 그 코팔개니 영감이 떡 나오던 게 어 저기 우리 집 닭구리에 한가리 들어왔지 하던 게 어이 안 뒤집어도 삐지지 넌 바빠서 벽에 딱 붙어서 다 말다. 아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아이 영감 있지? 이 깔랑거 가져다가 이만한 거 가져다가 또 닭굴 문은 빠치더라마.
0: 그래.
1: 야, 니 두 시간 동안 니 닭굴 안에 가게 있어봐라. 닭 동네 사람 싸 취하더라마. 야, 아 그다 지나 바빠서 닭굴 문을 가져다 빨리 빠쳐지. 아 곧바로 영감이 나오더니 야 이게 우리 집에 황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슬기 들어왔겠다.
0: 저래.
1: 야 이 깔망 들어와서 닭굴 안 뒤로 봐도 순시더라마.
0: 그래.
1: 야 곧 돌면 내 너들을 피하게. 아 이를 피하고 이를 피하고 아 이를 피한다. 아 불철 이게 다 되자. 야 내 가뚝이나 얼굴이 넓은 게야. 오늘은 내 피할 때인데. 맨발이 이면 쫙 맞으니 자 눈앞에 새까만 새까만 하면서 자 눈앞에서 불이 바짝바짝 하세요.
0: 그래서
1: 야 벌써 떨어졌다. 아 그 다음 너무 바빠서 경찰에 아버지 내 동행이구만 그나. 아 그 다음에 이 대퇴에서 또 구서 나온다. 구서 나온 게 무슨 얘기하니. 머리란 게 닭털이란 게 가득 묻었지. 아재 매 닭똥이란 게 묻었지. 야
0: 얼마나 했겠다 너.
1: 말도 말라. 이튿날에 그 사람 그 닭값을 내서 아 그 집에 온 돼지도 구느라고. 야 너도 돼지도 구워봤지만 돼지도라는 게 어디 잘 꺼지니? 그래서 꽃게날만 뽀뽀뽀뽀
0: 뚫어가지고 옳다 그렇다
1: 세상 버릇에 떨어진다 버릇에 떨어져서. 야
0: 잠깐만 있어 니스마. 야 그 집에 그 돼지구시도 꺼져야니?
1: 옳다 그날에 돼지구시를 끊어 꽃게질을 딱 하자마자 그 돼지죽이 얼음덩지 있지? 아 입안에 쑥 들어온다. 엄마가 그 뒤집어 놓은 거 다 마운다.
0: 맛있었겠다 야.
1: 야 이만 맛있다는 게 뭐야. 돼지는 그게 맛있다 하면서 먹어도 야 그 맛이 별난 맛이네. 쫙 벌써 들었어.
0: 야 네 그게 네 저 니한테는 보약이 됐다 보약이.
1: 야 서보 이제 봐봐 네 내 모욕하던 물을 먹던 일이 생각나니.
0: 야 이게 무슨
1: 소리야 이게. 게다가 우리 농촌에 올라왔을 때 모욕탈한 게 어디 있어? 그래 우리 우석안에서 그 감에 나선 그 감에서 모욕했지 그매.
0: 어떠 그건.
1: 아 그날은 내 모욕한데 집안 그좀 뽀얗거나 말이야. 한참에는 모욕하는데 무조건 술이 폭취하게 어서 들어오더라 말다. 아 들어오던 게 무슨 사람 따위보고 바가지로 그 감에 물이 진짜 포등에 똥먹등했다. 어째 이 물이 찌찌비루한 게 이래 아니. 아 걔네 먹이는 게다 다 먹더구나 무조. 야 서파야
0: 어?
1: 저기 오는 게 저기 향옥이야?
0: 어? 야 이게 어제 네 눈에는 향옥이 꼴떡을 들었었구나.
1: 야 저 향옥이 옳다야.
0: 어?
1: 옳지?
0: 어, 그래도 향옥이 보는 눈이 딸려서 얼음 같다.
1: 야 저 향옥! 야 네 소리세나 빨리
0: 야
1: 빨리 빨리
0: 야야야야 네 향옥이 네 소리세나.
1: 야야야야 근데 집회 오자라기 니 소리 되지. 빨리.
0: 야야야!
1: 야구가! 아야!
0: 야야야!
1: 야! 빨리. 야야야!
0: 아이고!
2: 오래갔나요?
1: 야!
0: 역시 이쁘구나! 야야야! 야, 아이비네 때야!
1: 정말 아이비네 때야!

0: 살면서 갈라진 지 몇, 한 20년 넘었지?
1: 20년이요.
0: 아, 그래, 그렇게 됐지. 야, 집에 아는 몇 지나?
1: 둘이요.
0: 둘이야?
2: 둘이야, 되니?
0: 오랑누이야?
1: 아니요, 딸 둘이요.
0: 딸이 둘이야? 딸이 둘이야? 너는
2: 누가 딸이야?
1: 에휴, 그래, 아들이 썼지
0: 뭐. 아이고, 야, 야, 딸 좋다, 딸 좋다. 야,
3: 성과야, 너들이 이야기해라. 내가 가서 아들 가, 향옥이 왔다, 이럴 게.
0: 야, 야, 야, 야.
3: 어?
0: 오라, 오라, 오라.
3: 어서 그래.
0: 야, 나는 향옥이하고 무슨 할 말이 없다, 야. 너네들이 무슨 이런 할 말이 많겠는데? 너네 또 조용한데서
1: 공격해.
3: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가지 말라, 야. 야, 가지 말라.
1: 가지 마, 가지 말라.
0: 엄마 가지 말라.
3: 가지 말라, 가지
0: 말라. 엄마 아이 간다.
1: 가지 마, 가지 말라.
3: 응, 그렇지, 가지 말라. 야, 향옥아, 야. 저마 어서 남편이, 야, 많이 변했다, 야.
1: 오빠,
3: 어?
1: 저 나온거 마이클씨였는데.
3: 야, 그때 우리 집 줬을 때 저게 요만하던기야. 어서 와는 아름드리 됐다. 저거라 저거. 야, 어디 앉아야. 정말 많이 변했다, 야.
1: 야, 10년 강산도 변한다는데 완전 농촌하면 다 됐어.
3: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걔도 얼굴은 야, 지금도 이쁘다, 야.
1: 야, 웃기지 마, 정말. 근데 오빠.
3: 어?
1: 아유, 오빠는 어제 지금도 이렇게 뺀뺀하오, 야.
3: 야, 뺀뺀하다는 게 뭐야? 어서 눈 언제래, 야. 주름이 쫙쫙 간다, 야.
1: 나도 알려. 오빠.
3: 어?
1: 오빠는 북경에다 가서 저를 꾸려놓고 그렇게 잘 지낸다며?
3: 무슨 소리 하네? 가서 애를 쓰는 게 모르겠다. 야, 형아.
1: 야?
3: 그나저나, 야, 오늘 이렇게 집회 몸에 올 거야.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야.
1: 그럴게요. 잘된 사람들이야. 아니, 노름 절반, 자랑 절반. 우리 댁에는 한창일게요.
3: 야, 알바래, 야, 알바래. 무슨 소리, 이런 소리야.
1: 오빠.
3: 어?
1: 난이야. 사실 이 모임에 아여다 하다가 방법이 없이 왔어.
3: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네 아이가 되면 무슨 게 되니? 형아. 난 너를 진짜 보기 싶었다, 야.
1: 아유, 거짓말도 잘하는 주느냐?
3: 야, 정말이다. 난 진짜 너를 보고 싶었다. 야, 넌 내 아이 보기 싶더니?
1: 아유, 우리 같은 게야 반일이 해야지. 남편 병 시중 들어야 되지. 언제 그럴 새 있어? 사실 또 그런 생각 해봤다.
3: 야.
1: 부질없는 생각이지 무슨.
3: 너 남편 저 그 박철이야. 그 병석이 들어오는지 오라다네.
1: 야, 우리 남편이야.
3: 어.
1: 돈 좀 벌어보겠다고. 성에 벗어 떠들러 갔다가 골짜기에 굴러떨어진 게 3년째 지금 이러도 못 나오고 있어.
3: 정말 아이 됐다, 야. 야, 형아. 그때야 그 농촌 남자들에게 시집간 여자들도야 시내 올라온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 어째 시내 올라오지 못해.
1: 우리도 올라갔댔어.
3: 어.
1: 아이, 그런데야 우리 남편은 시내에서 겨우나 못 살겠다고 아이 도로 내려오세요.
3: 어.
1: 자기야, 오빠도 알다시피 아무 재간도 없는 게 시내 가서 뭘 하겠어. 에휴, 내 팔자 무슨. 오빠.
3: 어?
1: 내 오빠하고 뭐 좀 물어봐도 되겠어?
3: 무슨 얘기야? 물어봐라.
1: 오빠.
3: 어?
1: 오빠 그때 나를 진짜 좋아했어?
3: 향호아, 이미 흘러간 물이지만 나는 그때 진짜 너를 좋아했다, 야.
1: 오빠, 알마나? 그럼 됐어.
3: 어. 어?
1: 어서 이게야 오빠 물고요.
3: 이거 무슨 게야?
1: 오빠 범...
3: 야, 이 새끼야! 야야야야야! 아스미처럼 놀랐다.
0: 야, 너는 무슨 죽고받고 하면 이래. 보자.
3: 아이, 모르겠다. 향옥 이제 무슨
1: 오빠 무슨 오빠 좀 빨리 뺐어.
3: 뭐야?
1: 팬티야, 팬티.
3: 팬티 때문에 이래 보면 되지.
1: 빨리 오빠 빨리 가서 뺐어.
3: 야! 야, 그 연애 팬티야.
0: 야야야야.
3: 그 내 연애 팬티란데.
0: 야, 이거 보도 면목 있다, 야. 글쎄야. 야,
3: 아니 내 연애 팬티란데.
0: 이건 멱사인데, 야. 좀 읽어보자, 야. 자, 이랬다.
3: 아, 좀 들어보자.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는가. 멱사인데.
0: 야, 멱사 좀 보자.
3: 보자. 어디 있어?
0: 연애 편지. 모두석 어록. 농촌은 광활한 천지로서 거기에는 할 일이 많다.
3: 이마 이런 정신이든
0: 개체지야. 나의 가장 혁명적 동지 향옥에게 나는 향옥 동지와 혁명적 항진에서 공산주의 실현될 때까지 칼산에도 오르고 불바다에도 뛰어들겠어. 우리는 혁명적 동지로서 혁명적 후대를 많이 낳기요. 이거 봐.
3: 아, 싫다, 싫다. 야. 아, 네 이거 지금 거지 보관해야 돼.
1: 야. 10년 만에 야 물건을 정리하며 보니까 아 이게 벌써 그대로 있어요. 야, 그런데 아 10년 후에 이 편지 다시 보니까야. 야, 오빠 정말 별났어.
3: 어제.
1: 어제 버리자는 생각보다야 오히려 소중하게 보관하게 됐어. 야. 오빠, 아 이게 그래도 지나온 내 청춘의 거울이지 않고 뭐야.
3: 아, 옳다.
1: 그리고야. 반일이 힘들고 남편 병시중에 시달리고야 마음이 서글플 때는 그래도 가끔씩 그 편지를 보게 돼. 오빠 생각도 나고 집 좋은 식구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세요. 아,
0: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니. 어? 어제 그런 거 얼마나 못했니.
1: 오빠 이런 말 해서 뭐라. 그래도 은순이야 살기 괜찮소. 어. 정책이 좋아서야 제만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3: 그러자.
1: 야,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우리 남편 알른다고 광석한테 했잖아. 겨울이게 되면 땔나무를 해주고 봄이게 되면 뭐든 해주지. 정말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맙소.
3: 그래.
1: 그리고 우리 남편도야 나를 끔찍이 생각해서. 그래도 구멍 해가지고야 나를 돕겠다고. 오빠, 허상 오빠, 오늘 이렇게 오빠네를 만나고 나니까야 정말 반갑소. 정말 기뻐. 난 다시는 오빠네를 못 만나는 거라.
0: 아이고, 야, 웃지 말고. 야, 어째, 울지 마, 울지 마.
3: 야, 넘어가. 넘어가. 됐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너 남편 데리고 북경에 들어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
0: 다. 동현아, 이 정말 생각 잘했다.
2: 어, 가봐있어.
0: 장호가. 자, 이걸 받아라. 이건 도이다.
1: 이게 무슨 도요?
3: 받아라, 대표지.
0: 우리 집회 친구들이 시내에서 여러 번 모여 앉았댔다. 그 모여 앉을 때마다 너를 얼마나 여우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할까이. 생각나는 게 집회에 나갔던 너가 대대고 생각나는 게 집회 친구들이구나. 이건 집회 친구들이 한 사람 천 원씩 못 와서 너희 남편이 병치를 하나 주는 게다.
3: 맞아.
1: 오빠 나 이 돈 절대 못 받아.
0: 받아라.
1: 야, 오빠 왔어. 난 정말 못 받게. 내 이 돈 오지 마. 오빠 나 절대 못 받겠어.
3: 어쩌기라니.
1: 오빠 나 이 돈 절대 못 받게.
0: 대체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직접 친구들이 마음을 생각하란 말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빨리 와.
3: 어, 가자. 야,
0: 야.
1: 고맙소. 오빠.
3: 됐다.
1: 아, 근데 어째 오빠네 둘 뿐이요?
0: 응?
1: 어제 그 철우랑 공자는 왔어? 어,
0: 간다
3: 왔다.
0: 야, 시방 다 정서 부끄치기라며?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야.
3: 아, 이따.
0: 야!
3: 장호야!

0: 연규시에 살고 있는 김혜일 씨가 집채호 생활을 추억하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십니까. 연길에 살고 있는 김혜일이라고 합니다. 6월 25일은 우리가 농촌에 집채호 내려간 지 48주년이 된 날입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한 집채호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던 그 모습이 한양 그립습니다. 능력지 못한 생활 형편에서도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생활하던 청춘이 어제 같은데 이제 우리는 광혼에 들어섰습니다. 하여 오늘 모처럼 집채호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노래, 집채호의 노래를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김혜일 씨의 집채호 친구들이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회포를 나누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집채호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늘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는 사랑이 깊어지지 않고 원예사가 꽃을 가꾸듯이 부지런한 가꿈이 필요합니다. 연길씨 하남가의 최진무 씨는 결혼 42주년을 축하하면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아내를 요청해봤습니다. 최진무 씨의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맑은 공기, 푸른 산, 파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 내 고향 경변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든 타향살이에도 항상 그리운 고향. 고향에는 동년의 추억이 아름다운 동화처럼 남아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 품같은 고향 사랑을 떠올려보면서 노래 가는 세월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해바라기란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즐겨주시길 바라봅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묵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있고 매화는 평생 추위와 살아도 향기를 발지 않고 달빛은 천번 이스러져도 원래 모양은 남아있고 버드나무 줄기는 백번 찢어내도 또 새로운 가지가 난답니다. 이렇듯 사람도 누구나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마음씨가 있습니다.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도 바쁘지만 순서를 양보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 어려울 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려는 사람, 나의 허물을 감싸주고 나의 미흡한 점을 고운 눈길로 봐주는 사람, 자기의 몸을 태워 빛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이 상대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인연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삶을 진실하게 함께하는 사람은 잘 익은 진한 과일향이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 그런 향기, 그런 진실, 향수를 아니 뿌려도 촛불을 켜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과 진한 과일향이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언제 들어도 위로가 되는 노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데미 작가님의 글 행복을 주는 자전거 운동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행복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편폭이 긴데요. 내심하게 잘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미 작가님.

행복을 주는 자전거 운동 대미. 요즘 나는 날이 푸르하게 밝아지면 밖으로 나갈 차비를 한다. 식구들이 꿈나라에 있는 시간에 깨어나 부산을 떠는 건 자전거 운동을 하기 위함이다. 나는 살며시 일어나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세워둔 방에 들어가 자전거를 들고 나와 현관에 세워둔다. 물 한 병을 자전거 거치대에 꽂아놓고 이어폰을 끼면 외출 준비가 끝이다. 내가 사는 이곳은 이제 새벽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다. 제법 쌀쌀한 새벽이란 걸 하얀 입김이 잘 알려주건만 그래도 자전거 운동을 향한 나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나는 가벼운 몸풀기를 하고 안장에 앉은 뒤 힘껏 페달을 밟는다. 힘을 받은 자전거는 내 몸을 싣고 스르륵 미끄러져 가듯 앞으로 나간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될 줄을 몰랐다. 중학교 졸업과 함께 자전거를 멀리하고 산 것이 20년은 좋게 된다. 그런데 근래 들어 체지방 때문에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나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운동을 이것저것 맛보기로 해봤지만 그렇다 할 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요가는 지루해서, 근력 운동은 근육이 자주 상해서, 걷기 운동은 열량을 빨리 소모하기엔 태부족이어서 모두 장시간 견지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히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도시 외곽 쪽으로 씽씽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한번 자전거 운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나는 마음이 설깃해지면 일단 행동에 옮기고 보는 성미인지라 그날 퇴근하자마자 창고에서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자전거를 꺼냈고 그 길로 야시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타는 거라 처음엔 핸들이 자꾸 흔들거렸다. 손잡이를 꽉 잡았지만 영 마음처럼 나가주지 않았다. 삐뚤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나와 주도로에 들어섰다. 뒤에서 오는 차들이 자꾸 신경 쓰여 길 오른편에 바짝 붙어 페달을 천천히 밟으며 가다 보니 걸어서 10분인 거리를 자전거로 15분을 소요했다. 교통이 붐비어 절반 이상은 자전거를 밀고 갔지만 어쨌거나 그날 저녁장에서 갓 만든 두부를 사고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가득 사갖고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왕복으로 20여 분을 탔는데 그 사이 잔등은 땀으로 푹 젖어 있었다. 참 기분 좋은 운동이 되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자전거 운동을 결심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 나는 새벽 시간을 선택했다. 새벽엔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거리가 조용하고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주중에는 시내 외곽을 한 바퀴 돌고 주말에는 교외로 나간다. 자전거 운동으로 아침을 열면 하루가 충실하다. 주말에는 온 집 식구가 휴식하기에 시간에 쫓겨올 필요가 없다. 때문에 주말 시간에 좀 더 멀리 다녀오는 것이다. 날씨가 좋은 날엔 자전거를 차에 싣고 산과 물이 좋은 시골 쪽으로 간다. 커다란 백양나무 아래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자전거를 내리운 후 자전거에 몸을 싣고 시골길을 냅다 달려

울린다. 옅은 시냇물을 쌩 하고 지나갈 때는 신발이 젖을까 봐 두 발을 페달해서 떼고 가는 재주도 부를 수 있다. 시골에 울퉁불퉁한 흙길을 지나갈 때 요리조리 험한 길을 피해가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하루라도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이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서 온 하루 신경이 쓰인다. 이렇듯 나는 자전거 운동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다. 내가 자전거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건 아마 어릴 적 자란 환경 때문일 것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나는 동네 친구들이 부모님한테서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그저 부러워하며 구경만 했다. 소학교까지는 학교가 집과 가깝게 해서 걸어서 다녔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 부득불 자전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됐다. 개학날이 바득바득 다가오자 할머니가 내쉬는 한숨 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나더러 나들이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서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장롱 속에 깊숙이 넣어둔 손수건을 꺼내더니 거기에 차곡차곡 모아둔 돈에서 일부를 꺼내 허리춤에 만든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자전거 매장에 가셨다. 나더러 마음에 드는 걸 한 대 고르라고 하셨다. 나는 주춤거리며 선뜻 고르지 못했다. 우물쭈물하며 자전거 탈 줄도 모르는데 왜 사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거야 배우면 되지. 두부집 코올리게도 싱싱 타고 다니는데 너라고 못하겠느냐? 이 할미가 사주겠으니 너는 막차가 올 때까지 자전거 타는 걸 배워내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했다. 막차가 올 때까지란 말은 당장 배워서 집으로 갈 땐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나는 연록색 바탕색에 여러 가지 색의 모란꽃 그림이 그려진 자전거를 골랐다. 할머니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지불했다. 내가 자전거 여기저기를 구경하는 동안 할머니는 가게 주인과 한참을 얘기하시더니 나를 불렀다. 이 삼촌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겠다고 하니 넌 시름 넣고 배우기나 해라. 동네에서 괴벽하기로 소문나 할머니는 한번 결심한 일이라면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시고 쭉 밀고 나가는 성격이다. 어릴 적부터 억센 할머니를 돈 덕에 무탈하게 자란 나로서는 할머니의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나는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따라야 했다. 그래도 가게 주인이 인자한 분이셔서 주눅이 덜 들었다. 그분은 금방 자전거 사슬을 고쳤다면서 검은 기름이 묻은 손이 내 자전거를 더럽힐까 봐 공구 상자에서 하얀 수갑을 꺼내 꼈다. 할머니는 수고해달라고 부탁하며 나더러 올라타라고 눈치를 주었다. 가게 주인이 든든히 잡아줘 나는 별 흔들림 없이 자전거에 올라타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할머니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연신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무서움보다 필시 배워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들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 강해야 한다는 도리를 어린 나이에 일찍 알게 됐기 때문이다. 사고로 생때 같은 아들 며느리를 앞세운 할머니는 포대기에 쌓인 나를 안고 우리가 살던 옛 고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를 왔다. 왜서 그곳을 떠났는지 나는 세세히 알지 못하나 할머니 성격으로 짐작해봤을 때
할머니는 금방 부모를 잃은 어린 핏덩어리를 살리기 위해 가슴에 대못으로 남은 그 고장을 떠났을 것이다. 새 동네로 이사를 온 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그닥 어울리지 않았다. 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아픈 과거를 들춰야 할 것이고 그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을 떨구기 싫어서였을 것이다. 이사를 와서 나는 동네 아이들한테 자주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당했다. 내가 빌빌 울며 집에 들어서면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놀려준 아이들을 찾아가 그 집 부모들 앞에서 한바탕 훈계를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어린 아이들 속에서 괴벽한 사람으로 무서운 할머니로 락인이 찍혔다. 어릴 적에 자전거로 인해 당한 서러움이 많았다. 동네 아이가 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아가면서 길 옆에서 돌을 차며 노는 나에게 혀를 홀랑 내밀던 일이며 그 아이처럼 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고 싶어서 주눅이 들던 일이며 동네 아이들의 따돌림이 싫어 남보다 한 시간 먼저 학교로 걸어가던 일이며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난다. 인심 좋은 가게 주인의 도움을 받으며 자전거를 배우면서 내 머릿속에는 예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몇 번을 연습하고 나니 뒤에서 걸어오는 가게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확연히 다르게 들려왔다. 처음엔 슥슥하고 신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고 몇 번 타고 나서는 사뿐사뿐 가볍게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어느 때부턴가는 탁탁하고 발을 구르며 뛰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주인은 나를 보면서 참 령리하다고 칭찬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겠다며 쳐줬다. 할머니는 처음엔 뒤를 따르던 것이 한참 뒤엔 숨이 차다며 길 한켠에 서서 나를 지켜봤다. 그때 됐다 됐어 라고 소리를 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가 서 계시는 쪽으로 머리를 휙 돌려보니 글쎄 내가 가게 주인의 부축임이 없이 엄청 긴 거리를 혼자서 타고 나갔던 것이다. 그제야 당황해나 나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자빠지고 말았다. 한쪽 다리가 자전거에 깔리웠지만 아프지 않았다. 새 자전거가 아깝다는 생각만 들어 제껏 자전거를 일궈 세웠다. 핸들에 묻은 흙을 팔소매로 싹싹 닦아내고 광주리가 휘지 않았는지 살펴봤다. 다행히 새 자전거는 흙이 조금 묻었을 뿐 그대로였다. 어른들이 달려와 어디 상한 데 없냐고 물었다. 나는 헤헤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그제서야 무릎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버렸다. 그날 할머니는 간만에 싱글벙글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셨다. 할머니는 맞은편 생선 가게에 가 고등어 두 마리를 사서 가게 주인한테 건네줬다. 하지만 그분은 한사코 싫다고 사양하면서 손녀한테 많이 먹이라고 했다. 인심 좋은 가게 주인은 내가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라는 걸 진작에 눈치챈 것 같았다. 자상한 가게 주인은 자전거 바퀴 나사를 힘껏 조여주며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꼭 잘하라는 당부를 또 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인심 후한 낯선 아저씨의 따뜻한 배려가 고맙기도 하고 또 나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아버지한테서 자전거를 배웠을 텐데 하는 서러움이 뒤섞여 올라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날 할머니는 평소에 돈 아까워 타지 않던 택시를

만에 불러세웠고 우리는 택시에 자전거를 싣고 집으로 갔다. 내 생애 처음 산 자전거는 중학교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동무해 줬다. 그 전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빌빌 눈물을 짜며 동네 아이 집으로 가던 나는 어느새 할머니를 자전거에 싣고 장보러 갈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하게 커버렸다. 할머니는 폐품을 주워서 팔고 남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내 공부 뒷바라지를 했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나는 잔병 치레가 별로 없이 무탈하게 커서 할머니가 아글다글 모은 돈을 병원에 갖다 바친 일은 없었다. 이게 다 자전거 덕분이라고 본다. 자전거가 없을 땐 걸어 다녀서, 자전거가 생기고 나서는 등교와 하굣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얼마나 신체 단련이 됐겠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 함께한 자전거는 3년이란 시간 동안 볼품없이 낡아버렸다. 내가 고중에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하면서 내 생애 첫 자전거는 폐품 수매소에 헐값으로 넘겨졌다. 그 뒤로 나는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보지 못했다. 탈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자전거 가게 주인의 말대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할머니는 성적표를 받아줄 때마다 내가 자전거를 배워냈을 때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올해로 할머니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지 10년 철에 접어든다. 그동안 한 번도 할머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마음 한켠에 늘 할머니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외로움도 별로 타지 않았다. 다시 시작한 자전거 운동. 올리막을 올라갈 때 정신을 다 잡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고, 내리막을 내려갈 때 쏴쏴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날려본다. 자전거 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할머니가 옆에서 든든히 지켜줬기에 자전거에 깃든 행복한 동년을 추억하며 산다는 생각이 든다. 자전거 운동에 깃든 행복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네, 꼬부랑 할머니 노래 가사가 참 재밌는 그런 노래인데요.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세대를 넘어서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한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했는데요. 부모님의 빈자리를 꿋꿋이 메운 할머니의 사랑. 그 소녀에게는 할머니가 아마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생애 첫 자전거를 선물 받았을 때 아이의 눈빛은 아마도 온 세상의 별을 담은 듯 반짝반짝 빛났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할머니의 사랑이 큰 버팀목이 돼 두 발로 페달을 밟을 때 더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겠죠. 할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꽃피운 한 아이의 인생. 오늘은 대미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 그 사랑의 무게를 조용히 가슴에 새겨봤습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멜로디가 있는 곳.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진행의 변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너무 힘들 땐 멈춰도 좋아. 하지만 절대 돌아서지 마라. 네, 이 문장처럼 오늘이 힘들다면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단조의 시가 당신의 아픈 마음을 감싸는 순간 문학은 치유의 주문이 됩니다. 책 속에서 만난 인물의 좌절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고백처럼 다가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속삭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문학 프로도 그 의미를 지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덕서는 타인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를 서술 속 해프닝처럼 바라보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밤새 이어지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는 고요한 위로가 되어 어둠을 밝히는 등대 불빛이 되기도 하죠. 네, 문학은 결코 당신을 평가하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가락 끝에 닿은 정의우의 글자들이 너의 존재만으로 이미 의미 있다고 천번을 속삭일 뿐이죠. 네, 당신이 어떤 어제를 살았든 책장은 언제나 새로운 레일로 열립니다. 네, 오늘도 문학이 선사하는 평온한 순간을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부부의 작은 변화는 행복을 불러옵니다. 아침 식탁에 우유잔을 넘겨주는 친절함, 저녁을 준비하자마자 도와드릴게요 라는 소리. 네, 이런 작은 실천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꽃을 피우는 행복의 노하우. 네, 오늘은 김혜연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고마운 변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답답한 일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 남편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니 행복을 느끼게 된다.

남편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퇴근하면 언제 한번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해서는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진다. 그러고는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 침대와 씨름하다가 마지막 10분을 앞두고 허겁지겁 일어나 씻고 바람같이 집문을 나가버린다. 지금은 젊으니 괜찮다만 이렇게 몇 년을 가다간 멀쩡한 사람이 몸을 망치겠다고 관심을 보이면 남편은 잔소리 그만하라고 제 쪽에서 화를 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유태로운 사이였다. 리혼이라 말을 꺼내려다가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도로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잠을 보충하는 시간은 주말이었다. 또래 아빠들을 보면 주말이면 집 식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쇼핑도 하고 놀이터도 가고 여행도 다녀오던데 우리 집에선 꿈도 꿀 수 없다. 아빠가 애들 손을 잡고 길 건너 마트에 다녀와도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다. 이열로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남편도 미안하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야 집에 들어왔다가 아침에는 애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이 허둥거리며 집을 나서니 스스로도 할 말이 없다고 한다.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면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불편해한다.

저번 학기 큰애네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 모임을 가졌는데 애가 글쎄 쓰다 말고 혼자 굴쩍거렸다는 것이다. 다른 애들은 아빠 엄마와 여행을 다녀온 일이며 수영장에 다녀온 일이며를 거주할 미주할 선생님께 말해주는데 우리 애는

연필만 매만지며 당황스러워하더란다. 그러더니 책상에 엎드려 굴쩍거렸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여린애의 마음에 상처라도 줄까봐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왔다. 난 애가 출장 간 아빠가 보고 싶어 그랬겠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언집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난 남편한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온 얘기를 해주고 큰애를 불러 무릎에 앉혔다. 우리 보배 아들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엄마. 울었다고 들었는데 왜 울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아, 그거 아빠 생각이 나서. 아이는 TV를 보는 아빠를 힐끔 쳐다봤다. 남편은 비록 TV를 보고 있었지만 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큰애는 장난감을 만지다 말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서건그렸다. 엄마, 다른 애들은 주말이면 엄마 아빠와 함께 놀러 갔다고 자랑하던데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어. 그래서 아빠 생각이 났어.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느라 바빠서 그래. 아빠는 늦게 와서도 너희들이 정일 뭘 했나 매일매일 엄마한테 물어보거든. 그리고 주말은 아빠가 피곤해서 휴식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아이한테 말은 이렇게 했으나 마음은 영 내키지 않았다. 남편도 미안했는지 아이를 꼭 안아주더니 목마를 태우고 집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이율로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은 일찍 들어와 아이들과 놀아주네 하던 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또 늦어졌고 나는 다시 두 아이와 씨름을 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시간에 남편의 전화가 울렸다. 사촌 형수가 불시에 돌아갔는데 나더러 그 집 애들을 며칠 덜 봐달라는 부탁이었다. 가슴이 덜컥 해놨다. 사촌 형수는 나보다 몇 살 우다. 자다가 뇌출혈로 돌아갔다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사촌 형네도 우리 집처럼 애가 둘이다. 사촌 형은 1년 중 거의 절반은 출장을 다니고 아이들은 형수 혼자서 보아왔다. 그날 애들이 학교로 가려고 일어나 엄마를 깨웠는데 꼼짝도 하지 않으니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촌 시형은 장모한테 연락했는데 애들 외할머니가 찾아갔을 땐 사촌 형수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꽤 됐단다. 불행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급하게 날아온 사촌 시형은 싸늘한 아내를 부둥켜안고 절교했다.

장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시형 대신 후사를 처리해 두느라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슬픔은 꽤 오랫동안 시댁 쪽에 머물렀다. 집에 돌아선 남편의 얼굴은 말이 아니게 일그러져 있었다. 자칫하면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해쓱해진 남편에게 따뜻한 물이라도 부어주려고 주방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왔다. 그러고는 나를 뒤에서 꼭 안아주는 것이었다. 슬픔을 녹잔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남편은 울먹거렸다. 나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남편은 나에게 많은 말을 해줬다. 형수 있잖아. 아마 피로가 쌓여 잘못된 것 같아. 애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한 데다가 집안일을 하랴, 유체 장사를 하랴. 형수는 얘를 낳은 후로 낮잠 한 번 자본 적이 없었대. 만날 팔에 물이 나도록 달아다니느라 지쳐서 그렇게 됐나 봐. 남편은 다른 말을 더 하려다가 끊고 한참을 진정하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었다.

사촌 형네 일을 보면서 난 왜 우리가 생각났을까.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 사람 일은 누구도 모르니까. 만약 나한테,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을 지켜봐줬다. 여보, 내가 잘할게. 우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빨래 널기도 대신해줬다.

고마워요. 어전에 어머님이 하시는 명란젓갈 가져왔는데 우리 맥주 한잔 할까? 맥주 좋지. 베란다에서 마시자. 아까 빨래를 널며 보니 단바람이 좋더라.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이들이 생긴 이후에 내가 남편에게 신경을 덜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아이와 사촌 형네 일을 통해 변해가고 있었다.

미안해. 진작에 당신과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당신 일손을 덮고 애들에게 추억거리 많이 쌓아주는 좋은 가장이 될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잘 살자.

나는 요즘 친구들과 만나도 시댁형 남편형을 보는 그들의 수다에 끼지 않는다. 사랑을 받는 나로서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자상하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나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스스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실천으로 이 가정에 행복을 심어주는 남편이 더없이 사랑스럽다.

네, 인생은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긴 여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표가 되어줍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책은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할 용기와 다시 일어설 힘을 전해줍니다.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风急了，往前一窜身，伸手碰把小姐的脚脖子薅住了。你给我下去吧！从马上把姑娘给扔到地下，姑娘刚要起来，牛童窜到近前，抓住姑娘的袄领子，抡拳就打。就在这阵儿，有人高喊：“住手！胆大的畜生，竟敢如此的撒野！”牛童回头一看，呀，吓得呆呆的发愣。
1: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뉴스입니다. 올해 단오절 연휴가 아버지의 날과 겹친 가운데 우리 성에서는 경주 민속 경기와 시원한 생태 자원을 두 엔진으로 휴일 문화관광시장을 활성화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관광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전송 호텔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으며 현지 레저 종목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할빈, 이춘, 목동강이 전성 관광 열기를 선도한 가운데 이춘은 전국 소도시 피서 관광 인기 순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 문화 및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단오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을 찾은 관광객 수와 관광 소비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구조도 꾸준히 개선돼 성외 관광객이 전체의 13%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는 등 장거리 관광객 유치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특색 있는 스포츠 경기가 휴일 기간 관광객 확보의 핵심 수단이 됐습니다. 단오절 당일 할빈 성화강 직원 룡주 대회가 성대하게 개막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침 아버지의 날과 겹쳐 아버지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자가 늘면서 룡주 경기 아버지 관람단이 형성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 룡주 경기 관람 관련 상품 예약 중 45세 이상 남성 고객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성 관람객이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장 주변 호텔 예약이 크게 늘어 경기를 통한 관광객 유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야부리에서는 전국 헬스 요가 대회가 열려 수백 명의 선수가 숲속 산소 카페에서 기량을 겨루며 역동적인 스포츠와 고요한 힐링이 어우러진 문화체육 산업의 상호 보완을 실현했습니다. 다양한 몰입형 신업태가 여행 시나리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빈 단풍타운 온천은 살수 축제, 수상 취미 경기 등 레저 종목을 선보여 여름철 물놀이의 묘미를 보여줬습니다. 취지할 룡사 동식물원은 아프리카인들의 이국적인 공연을 도입함과 동시에 꽃차 프레이드, 동물과의 교감, 숲속 동화 실경극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결합한 몰입형 공원놀이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피서 문화 관광이 성 전역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올여름 소도시 피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춘은 우수한 원시림 자원과 시원한 기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핫플레이스와 무료 캠핑장 등 부대시설에 힘입어 숲속 리조트 호텔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었습니다. 대홍알령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 특수를 선점했는데 단오절 아침 시장과 흥안 야시장은 인산 인해를 이루며 산에서 나는 특산품과 특색 먹거리로 소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오 연휴를 맞아 전송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특색 민속 행사를 펼쳤습니다. 올 단오 연휴 기간 할빈 극지 공원은 쑥 향낭 매달기, 오색실 팔찌 만들기,

중즈 만들기 등 다양한 민속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하얀 눈이 뒤덮인 전용 트랙 구역에서는 색다른 룡조 경기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링근 경기 구역에서는 재밌는 서른속 정자 찾기 게임을 마련해 스키와 중즈 찾기를 교묘하게 결합시켰습니다. 흑하에서는 어로첸족, 다우르족, 만족 무형 문화재 전승자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등에맨 바구니에 공 던지기, 철원 굴리기 등 민속 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단오 명절을 보냈습니다. 전려에서는 무형 문화재인 페인트 부채 만들기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이 선수 무형 문화재를 만드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지편현 어린 시절의 종이비행기 콘서트 현장에서는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서운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하늘 높이 던지며 훈훈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무원 동극각에서는 중국 전통 복장 차림을 한 공연자들이 고전 명작을 량송하고 관광객들이 재미있는 식구 잇기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명절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극지의 장관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 철도 할빈국은 특별 관광 열차를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즐거운 노래 속에서 북쪽 국경을 질주하며 즐거운 효율을 만끽했습니다. 열전 5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Y783번 특별 열차가 할빈역을 출발해 북쪽으로 질주하며 마카로 향했고 이로써 4일간의 오로라 추적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열차는 중국 철도 할빈국이 올해 처음으로 운행한 유유자적 영광여행 음악 테마 관광 열차이기도 합니다. 열차 운행 중 할빈 음악학원은 50명의 전문 공연팀을 구성하고 흥룡강성 유명 음악인들을 초청해 함께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메인 무대는 식당 차에 마련돼 우리성의 클래식 곡목들을 연주했습니다. 나머지 객차들은 악기 소극장으로 탈바꿈해 6개 연주팀이 몰입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객차 내에서는 철도를 따라 듣는 룡강 음악 수업도 동시에 개설됐으며 음악 교수는 도시를 경유하는 것을 맥락으로 작품 배경을 분석하고 여행객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별 열차는 실버 세대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이고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흥룡강성 룡화 환경과학기술유한회사가 작은 이동식 우주 캡슐로 국제시장에 진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흑백톤의 미래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우주 캡슐 한동이 방금 제작을 마치고 러시아 강변 관광지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영하 5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관광객들의 따뜻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 시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관광지 책임자 드미트리가 할빈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해외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 영화 환경과학기술유한회사의 왕장춘 회장의 30년간 집념과 연구가 숨어 있습니다. 왕장춘 회장 사무실의 세계 지도에는 붉은 표시가 빽빽하게 찍혀 있습니다. 각 붉은 동그라미는 모두 해외 진출의 발자취를 의미합니다. 올해 중로 박람회에서 이 회사는 수백만 원 규모의 의향 수주를 따냈으며 상반기 러시아 수출액은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왕장춘 회장은 추운 환경에 강한 흥룡강산 우주 캡슐을 뜨거운 사막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흑토 우수 제품을 주제로 한 꽃차 프레이드가 2026 동북지역 도시 축구리그 현장에 화려하게 선보이며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흑토 우수 제품 브랜드 로고가 유달리 눈에 띄었습니다. 황금색 밥그릇에 생동감 넘치는 푸른 잎이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조형은 마치 동양의 아침 햇살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우리 성의 비옥한 흑토가 드넓게 펼쳐져 물산이 풍부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흥룡강성이 국가 식량 안보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꽃차 프레이드 중 4명의 공주는 관광객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흑토 우수 제품 맞춤 제작의 작은 열쇠고리와 풍미가 풍부한 인증 제품인 왕합농장 누룽지를 번갈아 증정하며 관중들이 경기에 열정을 느끼는 동시에 흑토 우수 제품들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유럽 화물 열차가 연간 운행 횟수 2만 편을 돌파하며 유라시아 전역을 잇는 핵심 물류

통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각지에 분산돼 있던 국제로선 열차를 중국 유럽 화물 열차로 통합 운영을 시행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열전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 유럽 화물 열차의 연간 운행 횟수는 2016년에 1,702편에서 2025년 2만 22편으로 늘어나 약 10.8배 확대됐습니다. 이는 연평균 31.5%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덕이었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44번째 시간입니다. 성매는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올려보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목을 꼭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볼을 그의 귓가에 가져다 대며 자기 말을 끊을까 봐 부드럽게 그리고 재빨리 입을 놀렸다.
1: 차광덕모, 제 말을 들어봐요. 우린 이젠 어리지 않지요. 덕모는 26이고 전 23이에요. 우리는 한번 갈라지면 몇 해씩인데 이후 언제 또 만나겠는지 몰라요. 차광덕모, 우리 이번에 좋다고 대답하지요. 꼭 그래야 해요. 풍아주머니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상급에서도 비준한 것이에요. 차광덕모, 어서 좋다고 말해요. 빨리.
0: 기철공은 그녀의 날씬한 그러나 건장한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성매의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통통 세차게 뛰고 있었다. 기철공은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성매의 깊은 감정을 이해하였다. 오직 이 시각에야 자기들이 지금 피와 땀으로 얻어온 행복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침묵이 흘렀다.
1: 대답해요. 왜 잠자코 있어요?
0: 성매는 어린아이처럼 머리를 그의 품속에 파묻었다. 물기 어린 두 눈은 부드러운 감정을 담뿍 담고 애원하듯이 기철공의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지켜보았다. 침묵은 기철공을 격정 속에서 끌어내었다. 그는 부글부글 끌어번지는 감정을 억제할 힘을 찾았다. 그는 성매의 검누른 빛을 띤 보드러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입을 열었다.
2: 성매.
1: 네.
2: 나도 동무 마음을 아오. 결혼하면야 물론 좋지. 그러나 동무는 어쩌겠소. 결혼하면 아이가 생길 것이오. 좀 생각해보. 이 강고한 전쟁 환경에 놈들은 때없이 진공을 해오고 있어. 우리는 수시로 전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소? 그래서 풍아주머니 같은 훌륭한 어머니는 우릴 도와서 잔치를 차려줄 거요. 하지만 애기를 낳아도 길러달라고 하겠소? 안 돼요. 동무는 사업해야.
0: 성매는 천천히 머리를 쳐들었다.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던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쳤다. 기철공은 도리어 그의 손을 다시 억세게 잡아주며 더욱더 뜨거운 정을 담아 말했다.
2: 성매, 우리는 물론 결혼한 아이가 되었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잖소. 우린 공산당원이요. 이것이 바로 특수한 원인이란 말이요. 나는 동물을 가슴 부인의 자리에 밀어버릴 수 없어. 우리는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야.
1: 됐어요. 그만 말해요.
2: 성매, 알겠소?
1: 알아요. 전 다 알겠어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제는 저도 아주머니와 지금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동물을 만나니 그만 참지 못했죠. 저는 동물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철검 동무, 제가 잘못했어요. 전 혁명 사업에 대하여 너무나도 적게 생각했어요.
2: 아니요, 감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동무의 마음이 너무 좋은 탓이요. 성매, 우리 지금은 힘껏 일하기요. 시련을 이겨내면 승리는 우리 것이요. 성매, 그때면 우린 얼마나 행복하겠소.
1: 조금 동무, 마음 놓아요. 동무 말을 꼭 명심하겠어요. 전 한평생 동무를 사랑하겠어요.
0: 기철공은 눈물이 맺힌 그녀의 웃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슬을 받으며 방금 피어난 몽랑꽃과도 같은 얼굴이었다. 그는 그 얼굴을 이윽도록 지켜보다가 힘있게 입을 맞추었다.
3: 아이고, 아 이제야 돌아오는구나. 얼마나 기다렸다고.
0: 어머니는 웃으며 성매를 나무랐다.
3: 아니, 그 사람은 왜 같이 오지 않았어?
1: 공장에 돌아갔어요. 아주머니, 그인 바빠요.
0: 성매는 방긋 웃으며 대답하고 나서 어머니가 한참 가마에 넣는 물만두를 가리키며 물었다.
1: 아주머니, 물만두는 왜 삐졌어요?
0: 어머니는 여간 아쉬워하지 않았다.
3: 그 사람이 오지 않는 걸.
4: 큰언니,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나 아직 자지 않았어.
0: 만자는 기뻐서 달려들었다.
1: 회의하러 간 것도 아닌데 왜 늦게 오겠니?
0: 성매는 웃으며 그를 품에 안고 앉아서 불을 떼었다.
4: 꽃은?
1: 여기.
0: 성매는 복숭아꽃 한 가지를 꺼내

0: 주었다. 만자는 받아들고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1: 그나니, 이것은 빨갛지 않아.
2: 응? 빨갛지 않다니? 이건 복숭아 꽃이야. 얼마나 거와?
0: 성매는 웃었다.
1: 어디 거와? 그나니 얼굴보다도 빨갛지 않은데 뭐.
2: 여기 애집에 사람을 놀릴 줄 아는구나.
3: 에휴, 우리 만자 입이 꽤나 여물었는데 이제 크면 헐치하는 처녀가 될 거야. 어릴 때부터 꽃이야 잎이야 하며 고운 것만 좋아하는 걸 보니, 응?
2: 아주머니, 얘는 정말 앞길이 구만리 같아요.
0: 성매는 다시 만자에게 물었다.
2: 만자야, 넌 커서 뭘 하겠니?
1: 난 먼저 뚜자 오빠를 따라 아동단이 되고, 그 다음에는 뚜자 언니 따라 단장이 되고, 그 다음에 큰언니 따라 회장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큰오빠 따라 팔로군이 되고, 그 다음에는 큰언니 따라.
0: 만자는 갈수록 작은 입을 빨리 놀리다 나니 점점 숨이 모자라 자그마한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었다. 그 말에 그들은 와그르르 웃음벌을 터뜨렸다. 성매는 눈물을 닦으며 롱을 걸었다.
2: 더 크면 할 것이 없구나, 만자야. 네가 나만큼 크면 외놈들이 벌써 쫓겨나는데도?
1: 응? 그럼 어쩌나?
0: 아이는 정색해서 성매를 쳐다보았다.
2: 여 개집애, 외놈이 쫓겨가는데도 나빠? 그때 가면 넌 대학에 가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해. 넌 고운 것을 좋아하고 노래를 즐기지 않니? 배우가 되렴. 나하고 어머니는 무대 아래에서 네가 공연하는 걸 보고. 어때? 좋지?
1: 좋아, 좋아.
3: 됐다. 어서 밥이나 먹자.
0: 어머니는 물만두를 건져내었다.
2: 밥이나 먹고 노래를 불러라. 큰언니는 볼 일이 있어서

0: 밤중에 성매는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는 걸 보고 다가가서 그 곁에 앉았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봄빛이 흘러넘치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넌지시 물었다.
1: 성매야, 그 사람과 의논은 다 됐나? 언제 잔치를 하려나?
2: 아주머니, 우린 아직 젊어요. 이제 몇 해 더 기다려도 늦지 않아요.
1: 늦지 않긴. 내 생각 같아선 이렇게 한 곳에 모였을 때 해치우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동서로 갈라지는지 몰라. 응?
2: 아니, 아주머니, 수연이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기다려서 같이 하겠어요.
0: 어머니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며 마치 그의 마지막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아로새겨 놓은 듯이 머리를 가볍게 끄덕였다. 부녀 구국회에서는 회의를 열고 여름철 생산에 맞게 남자 일손과 여자 일손 간의 품 바꾸기를 놓고 토론하고 있었다. 근거지에서는 일찍부터 서로 협조하여 생산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서너 집, 대여섯 집을 한 개조로 모아서 모두들 등가 교환의 원칙에 따라 서로 방주하여 일손과 부림소가 모자라는 곤란을 해결하였다. 호래비와 과부들은 허상 로력을 바꿀 수 있었다. 여자집은 남자집의 빨래질이나 바느질 같은 집안일을 거들어주고 남자들은 여자집의 밭일을 도와주었다. 이러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방법은 모두 다 좋아하였다. 어떤 호래비와 가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모로 협조하였으며 나중에는 아예 부부간이 되었다. 부녀회는 여자들을 이웃끼리 조를 묶고 애기 보는 사람, 목화 타는 사람, 실 뽑는 사람, 천 짜는 사람 등으로 나누어 마치 자그마한 방직 공장과도 같이 조직하였다. 그래서 부대의 피복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알려만 주면 모두들 조별로 분공하여 제 기한 내에 어김없이 해냈다. 여자들은 모두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 겨울에는 어느 집 뜨뜻한 구들목에서, 봄에는 양지 쪽 길거리에서, 여름에는 나무 그늘 밑에서, 가을에는 아무 집 뜰하게 층계에서 그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아이도 달래고 바느질도 다그쳐 어느덧 손에 든 일감을 즐거운 기분 속에서 끝내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혼자서 고독하게 집에 있기보다는 갑절 나았다. 어머니는 여러 여자들과 함께 불당에 앉아 여름철이 되면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노력을 포마시해야 알맞춤 하겠는가를 해설하는 성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갑자기 꽈르릉 하고 거세찬 폭발 소리가 들려왔다. 집이 흔들거리며 벽에 흙이 부시시 떨어졌다. 뒤미처 거리에서 조잡한 고함 소리가 떠들썩하였다. 여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 회의 중인 것도 아랑곳 없이 밖으로 욱 쓸어나갔다. 큰 길에서는 사람들이 법석 고화되면서 마을 북쪽 병기 공장을 향해 황급히 뛰어가고 있었다. 회의하던 여자들도 무슨 일인지 물어볼 사이도 없이 우르르 달려가는 사람들 뒤를 따라 뛰어갔다. 어머니가 애를 안고 이르렀을 때는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굴쩍굴쩍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을 뿐 그들이 무엇을 빼곡히 에워싸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몹시 속이 달아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어쩌는 재간이 없었다. 문득 어깨를 들먹이고 있는 처녀가 란자인 것을 알아보고 잡아당겼다. 란자는 어머니에게로 돌아섰다. 눈물투성이 된 얼굴이 실룩거렸다.
1: 라다야, 웬일이냐? 어?
0: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란자는 대답 없이 어머니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안으로 들어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아, 이런 일이라고야. 그의 가슴은 터지는 듯했다. 성매가 백포를 씌운 문짝위에 엎드려 있었다. 문짝 테두리와 백포에는 빗자국이 랑자하였다. 성매는 구슬 같은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백포 위에 흘리고 있었다. 한 젊은 군인이 낮으나 똑똑한 소리로 말해주었다.
3: 그 수류탄들은 놈들에게서 노역했는데 우리는 그 안에 화약을 파내어 가공한 후 다른 곳에 쓰려고 몇 번이나 시험했지만 심지만 다치면 탕하고 터져서 분해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하면 화액을 꺼낼까 하고 근심에 쌓여있을 때 기수임 동지가 몸소 손대려 했습니다.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답니다. 풀기 어려운 일을 그감 여러 번 해제꼈지요. 그는 또한 새로운 화약 제작 방법도 발명해놨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너무 위험하기에 우린 모두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선의 전사들이 탄약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난관 앞에서 물러설 수가 있겠는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0: 우리 몇 사람은 그를 도우려 하였으나 그는 우리가 다칠까봐 허락하지 않고 혼자 수류탄을 집 뒤에 들고 가서 뜯었습니다. 한참 분해하는데 갑자기 수류탄이 연기를 뿜었지요.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그도 대뜸 그것을 쥐어 던졌지요. 수류탄은 벽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급히 달려가서 수류탄이 막 터지려는 걸 보고 죽음도 아랑곳없이 덮쳐들어 몸으로 수류탄을 꾹 눌렀습니다. 뒤미쳐 폭발 소리가...
1: 그가 왜 덮쳐들었어요?
0: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럽니다. 거기는 창고였지요. 만약 몸으로 누르지 않았더라면 수류탄과 함께 집안의 탄약들이 몽땅 터지고 말았을 겁니다.
2: 젊은 군인은 비통하게 대답하며 촉촉히 젖은 눈을 닦았습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목숨 걸고 싸운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 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요? 고향은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답고 따뜻한 말입니다. 언제 들어도 반갑고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고향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뜨겁게 맞이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 사랑과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려보기를 바라면서 흥겨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파란 고무신을 감상하면서 동료의 추억을 떠올려봅시다.

군춘시에 살고 있는 오순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순철 씨 부부는 해마다 이맘때면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별을 보면서 흐뭇해난다고 했습니다. 비록 잘 살지는 못해도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네 식구가 오붓하게 아기자기 살면서 자식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어엿한 직장인이 된 자식들은 부모님의 노고를 헤아려 이젠 힘든 농사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오순철 씨 부부는 평생을 지어온 농사를 그만둘 수 없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자식들도 맡은 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나의 연결을 요청해 왔는데요. 오순철 씨의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에자 씨가 흥경강성 계동현 계림공사 계림사대에 계시는 어머니 류순느 씨의 82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에자 씨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고 지금도 자식한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하신답니다. 리에자 씨는 우리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리에자 씨가 요청한 소품 집재호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남편아, 내 두 번째 고향. 야, 저 도망가서 못 갈 때도 어제 같았던 게 벌써 20년이나 지났구나.
2: 야, 빨리 오라, 빨리. 그래. 야, 가보자. 그래. 됐다.
1: 아, 좋다. 고향.
2: 어째 저 향옥이 아직도 아이오니?
1: 글쎄 말이다. 야, 저 아이오 자기래 이제?
2: 어째 아이오겠냐?

0: 야, 너네들은 그때 얼마나 그 다정했니?
1: 어. 어. 야, 그때 넌 벌써 눈치챘지?
0: 야, 눈치만 챘겠니? 네 연애 편지도 내 날라다 줬겠구만.
1: 그랬던가?
0: 야, 벌써 잊어먹었니?
1: 야, 이마야. 어. 너도 그때 그 향옥이를 따라왔지? 뭐 조식 따만세 하면서 향옥이 집에서 자주 부서 내가던기.
0: 옳다, 옳다. 그때는? 어. 좀 조직 담아 하면서 좀 연애를 걸까 했대. 가 어디 말 듣대. 그저 말마다 김동희 어떻게 동희 오빠 지금 동희 오빠 얘기를. 아, 그래 나 학서지야 이딱 봉자 쪽으로 살기는 없겠지.
1: 네 봉자가 길했던가?
0: 야야야야. 그런데 내 무조 조금 받아 올라간다니. 어. 난 너희들이 그저 된다 했다. 근데 어떻게 돼 갈라지?
1: 야, 기다 나 향옥 가서 정말 진짜 살자고 했다.
0: 아 그래?
1: 아 그런데 그 향옥이 우리 집에 가서자마자 가 얼마 적극적인데.
0: 옳다 옳다.
1: 뭐 입단단다 뭐 입단단다 하면서 가는 기다 벌써 농촌에 뿌리박자 마음 먹었더구나.
0: 옳다 옳다 옳다. 야, 어?
1: 가 기다 사서 얼마 재빨라.
0: 옳다 옳다. 너는 워낙 정치 립다 견뎌가지 못한 게. 아 그렇게 정치입자 결정한 그 향옥이한테 어떻게 되니? 야!
1: 어?
0: 넌 정말 중학교 때 홍병이도 못 들었대.
1: 야 이 새끼야!
0: 그저 농촌에 내려와가지고 닭이나 잡아먹고 개나 잡아먹는 게 어떻게 되니?
1: 야야야! 그래서 닭이나 개를 잡아와대야 집채 호사라기 니 제일 많이 먹더구나.
0: 어 됐다 야! 그때도 맛있게 먹었다.
1: 어!
0: 야!
1: 어?
0: 그런데 니 그... 달고 도둑질하다 누구니 집에 달고 도둑질하다 붙들게 앞에다?
1: 야 그 코팔갱이 영감이네 집에 달고 도둑질하다 붙잡게 하자 그래.
0: 옳다 옳다 야야야 니 닭구리에서 한 2시간 있었댔지? 어?
1: 야 말도 말라 야 달고 딱 쥐자마자 이제 오. 아 달기랑 그 꾸꾸꾸꾸 때까는 말이야 아 그 코팔갱이 영감이 떡 나오던 게 어 저기 우리 집 닭구리에 한가리 들어왔지 하던 게 어이 안 뒤집어서 비치지 넌 바빠서 벽에 딱 붙어서 다 말다 아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아이 영감 있지?
0: 어.
1: 이 깔랑으로 가져다가 이만한 거 가져다가 또 닭굴 문은 받치더라마
0: 그래 그래 그래
1: 야 니 두 시간 동안 니 닭굴 안에 가게 있어봐라 각 동네 사람 싸 취하더라마 야 아 그래서 지나 바빠서 닭굴 문을 가져다 발에 빡 쳐주고 아 곧발 영감이 나오던 게 야 이게 우리 집에 황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슬기 들어왔겠다
0: 저래 저래
1: 야 이 깔망 들어와서 닭굴 안에 들이받아 손실더라마
0: 그래 그래 그래
1: 야 곧 쫄면 돼 내 어디를 피하게 아 이를 피하고 이를 피하고 아 이를 피한다 아 풍철 이게 딱 되자 야 내 가뚝이나 얼굴이 넓은 게야 오늘은 내 피할 때 있네 맨발이 이마를 쫙 맞은 게 있자 눈앞에 새까만 새까만 하면서 자 눈앞에서 불이 바짝바짝 하세요
0: 어, 그래서
1: 야 벌써 떨어졌다 아 그 다음 너무 바빠서 경찰에 아버지 내 동행이구만 그러나 아 그 다음에 이 대퇴에서 또 구서 나온다 구서 나온 게 무슨 얘기하니 머리란 게 탁 털이란 게 가득 묻었지 아재 맨 탁 도이란 게 묻었지 야
0: 얼마나 했겠다 너.

0: 맛이 섞였다, 야.
1: 야, 이마 맛이
2: 밥에서 먹어도 야. 야, 그 맛이 별난 맛이네. 자, 고생들었어, 고생들.
0: 야, 네 그게요, 그게 네 저 니한테는 보약이 됐다, 보약이.
2: 야, 서포. 어? 이 자복아, 네 내 모욕하던 물을 먹던 일이 생각나니?

0: 아, 들어던 게 무슨 사람 따위하고. 바가지를 그 가면 물이 진짜 포드게 떡먹대겠다.
1: 어?
0: 저기 오는 게 저기 향옥이야?
1: 어? 야, 이게 어제 네 눈에는 향옥이 꼴떡을 들었었구나. 어?
0: 야, 저 향옥이 옳다야.
1: 어?
0: 옳지.
1: 어, 그래도 향옥이 보는 눈이 딸렸어. 어, 갔다. 어?
0: 야, 저 향옥! 어? 야, 네 소리잖아. 어? 빨리.
1: 야!
0: 야, 빨리, 빨리.
1: 야, 야, 야, 야. 니 향옥이 니 소리래.
0: 야야야야야. 근데 집회 오자라기 니 소리 되지. 빨리 빨리.
1: 야야야.
0: 향옥아. 아야.
1: 야야야야.
0: 빨리 야야야.
1: 아이고.
2: 오래 갔나요?
0: 야.
1: 역시 이쁘구나. 야야야. 야 아이비네다.
0: 야 정말 아이비네다야.
1: 우리 이제는 저 갈라진 지 몇 한 20년 넘었어.
2: 20년이요.
1: 아 그래 그렇게 되지. 야 집에 아는 몇 지나?
2: 둘이요.
1: 둘이야?
0: 둘이야 되니?
1: 오랑누이야?
2: 아니요 딸 둘이요.
1: 딸이 둘이야? 야 너는
0: 누가 딸이야?
2: 에휴 그래도 아들이 썼지만.
1: 아이고 야야 딸 줬다 딸 줬어.
0: 야 성과야 어. 너들이 이야기해라. 내가 가서 아들 가 향옥이 왔다 일을 끌게.
1: 어. 야야야야
0: 어?
1: 오라 오라 오라
0: 어서 그래.
1: 야 나는 향옥이와 무슨 할 말이 없다야. 너네들이 무슨 이런 할 말이 많겠는데 너네 또 조용한데서 좀
2: 얘기해.
0: 야야야야야야야 가지 말라. 야 야 가지 말라.
2: 가지 마. 가지 말라.
1: 정말 가지 말라.
0: 어어 가지 말라. 가지
1: 말라. 아이 간다.
2: 가지 말라. 가지 말라.
0: 어 그렇지 가지 말라. 야 형아야 정말 어서 남편 야 많이 변했다야.
2: 오빠,
0: 어?
2: 저 나온거 마이클 씨였는데.
0: 야, 그때 우리 집혔을 때 저게 요만하던 게야. 어서 뭐하는 아름드리 됐다, 저거라 저거. 야, 어디 앉아야? 정말 많이 변했다야.
2: 야, 10년 강산도 변한다는데 완전 농촌하면 다 됐어?
0: 야, 이 무슨 소리 하니? 걔도 얼굴은 야, 지금도 이쁘다야.
2: 웃기지 마, 정말. 근데 오빠.
0: 어?
2: 아이, 오빠는 어제 지금도 이렇게 뺀뺀하오, 야.
0: 야, 뺀뺀하다는 게 뭐야? 어서 눈 언제래야? 주름이 쫙쫙 간다, 야.
2: 하나 더 알려. 오빠.
0: 어?
2: 오빠는 북경에다 가서 저를 꾸려놓고 그렇게 잘 지낸다며?
0: 무슨 소리 하네? 가서 애를 쓰는 게 모르겠다. 야, 형아.
2: 야?
0: 그나저나야, 오늘 이렇게 집회 몸에 올 거야.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야.
2: 그럴게요. 잘된 사람들이야. 아니, 노름 절반, 자랑 절반. 우시대기는 한창일게요.
0: 야, 얼마나, 야, 얼마나. 무슨 소리, 이런 소리 아니.
2: 오빠.
0: 어?
2: 난이야. 사실 이 모임에 아여다 하다가 방법이 없이 왔어.
0: 야, 이게 무슨 소리 아니. 네 아이 되면 무슨 일 되니? 형아. 난 너를 진짜 보기 싶었다, 야.
2: 아유, 거짓말도 잘하면 주느냐?
0: 야, 정말이다. 난 진짜 너를 보고 싶었다. 야, 넌 내 아이 보기 싶더니?
2: 아유, 우리 같은 게야 반일이 해야지. 남편 병 시중 들어야 되지. 언제 그럴 새 있어? 사실 또 그런 생각 해봤자.
0: 야.
2: 부질없는 생각이지 무슨.
0: 너 남편 저 그 박철이야. 그 병석이 들어오는지 오라다며?
2: 야, 우리 남편이야.
0: 어.
2: 돈 좀 벌어보겠다고. 송이 벗어 떠들러 갔다가 골짜기에 굴러 떨어진 게 3년째 지금 이러도 못 나오고 있어.
0: 정말 아이 됐다 야. 야 형아 그때야 그 농촌 남자들에게 시집간 여자들도야 시내 올라온다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한테 시내 올라오지 못해.
2: 우리도 올라갔댔어.
0: 어.
2: 아이 그런데야 우리 남편으로서 시내에서 겨우나 못 살겠다고 아이 도로 내려오세요.
0: 어.
2: 자기야 오빠도 알다시피 아무 재간도 없는 게 시내 가서 뭘 하겠어. 에휴 내 팔자 무슨. 오빠.
0: 어?
2: 내 오빠하고 뭐 좀 물어봐도 되겠어?
0: 무슨 얘? 물어봐라.
2: 오빠.
0: 어?
2: 오빠 그때 나를 진짜 좋아했어?
0: 향호아. 이미 흘러간 물이지만 나는 그때 진짜 너를 좋아했다야.
2: 오빠. 알마나 그럼 됐어.
0: 어.
2: 오빠?
0: 어?
2: 어서 이게야 오빠 물고요.
0: 이거 무슨 게야?
2: 오빠
0: 야 이 새끼야! 야야야야야! 아들이서만 놀랐다.
1: 야 너는 무슨 죽음받고 하면 이래. 보자.
0: 아 모르겠다. 향옥 이제 무슨
2: 오빠 죽음. 오빠 좀 빨리 뺐어.
0: 뭐야?
2: 편지야 편지.
0: 편지도 뭐 이래 보면 되지.
2: 빨리 오빠 빨리 가서 뺐어.
0: 야! 야 그 연애 편지야.
1: 야야야.
0: 야 그 내 연애 편지라는데.
1: 야 이거 보도 면목이

0: 있다 야 글쎄 야
1: 아니 내 연애 얘기한데
0: 이건 멱사인데 야 좀 읽어보자 야
2: 자 이럴 때 아 좀 들어보자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는가
1: 멱사인데
0: 아 멱사 좀 보자
1: 보자 어디 있어
0: 연애 편지 모두석 오록 농촌은 광활한 천지로서 거기에는 할 일이 많다
1: 이마 이런 정치기들 개체지야
0: 나의 가장 혁명적 동지 향목에게 나는 향목 동지와 혁명적 항지에서 공산주의 실현될 때까지 칼산에도 오르고 불바다에도 뛰어들겠어 우리는 혁명적 동지로서 혁명적 후대를 많이 낳기요 야, 이거
1: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아, 네 이거 지금 거지 보관했대?
3: 야, 10년 만에야 물건 정리하며 보니까 아, 이게 벌써 그대로 있어요. 야, 그런데 아, 10년 후에 이 편지 다시 보니까야, 야 오빠 정말 별났어.
1: 어제?
3: 어제 버리자는 생각보다야 오히려 소중하게 보관하게 됐어. 야, 오빠, 아 이게 그래도 지나온 내 청춘이 거울이지 않고 뭐야?
1: 아, 더.
3: 그리고야, 밭일이 힘들고. 남편 병시 중에 시달리고야 마음이 서글플 때는 그래도 가끔씩 그 편지를 보게 되고 오빠 생각 끝나고 집 좋은 식구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세요
0: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니 어? 어제 그런 거 얼마나 못했니
3: 오빠 이런 말을 해서 뭐라 그래도 은순이야 살기 괜찮소 정책이 좋아서야 제만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1: 그러지 않고
3: 야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우리 남편 알른다고 황소가 되잖아 겨울이게 되면 땔나무를 해주고 봄이게 되면 뭐든 해주지 정말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맙소
1: 그래
3: 그리고 우리 남편도야 나를 끔찍이 생각해서
1: 그래
3: 그래도 구멍 해가지고야 나를 돕겠다고 오빠 화장 오빠 오늘 이렇게 오빠네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반갑소 정말 기뻐 난 다시는 오빠네를 못 만나는 걸 알았어
0: 아이고 야야야 야 어째 울지마 울지마
1: 야 나와 나와
0: 됐다
1: 그럼 이렇게 하자 너 남편 데리고 북경에 들어와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
0: 자 동현아 네 정말 생각 잘했다
4: 어, 가만있어 장호가
0: 자 이걸 받아라 이건 도이다
3: 이게 무슨 도요?
1: 받아라 대그지
0: 우리 집초 친구들이 시내에서 여러 번 모여 앉아 댔다 그 모여 앉을 때마다 너를 얼마나 여우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 할까이 생각나는 게 집초에 나갔던 너가 대대고 생각나는 게 집초 친구들이구나 이건 집초 친구들이 한 사람 천 원씩 못 와서 너희 남편이 병치를 하라고 주는 게다
1: 맞아
3: 오빠 나 이 돈 절대 못 받아
0: 받아라
3: 받아 야 오빠 왔어 난 정말 못 받게 내 이 돈 오지 마소 오빠 나 절대 못 받겠어 오빠
1: 어떻게 되니
3: 오빠 나 이 돈 절대 못 받게
0: 대체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주 친구들이 마음을 생각하라 말다 진짜가 마음으로 빨리 열어
1: 어, 받아 열어
0: 야
3: 고맙소 오빠
1: 됐다
3: 아 근데 어째 오빠네 둘 뿐이요 어제 그 철우랑 동자는 왔어?
0: 다 왔다 야 시방 다 정서 부끄치기라며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야야
1: 아 이따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연기시에 살고 있는 김혜일 씨가 집처 생활을 추억하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십니까. 연기를 살고 있는 김혜일이라고 합니다. 6월 25일은 우리가 농촌에 집처에 내려간 지 48주년이 된 날입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한 집처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던 그 모습이 한양 그립습니다. 능력지 못한 생활 형편에서도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생활하던 청춘이 어제 같은데 이제 우리는 광혼에 들어섰습니다. 하여 오늘 모처럼 집시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노래, 집시의 노래를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김혜일 씨의 집시의 친구들이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회포를 나누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집시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늘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는 사랑이 깊어지지 않고 원예사가 꽃을 가꾸듯이 부지런한 가꿈이 필요합니다. 연길씨 하남가의 최진무씨는 결혼 42주년을 축하하면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아내를 요청해봤습니다. 최진무씨의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맑은 공기, 푸른 산, 파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 내고 향경과는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든 타향살이에도 항상 그리운 고향. 고향에는 동년의 추억이 아름다운 동화처럼 남아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 품같은 고향 사랑을 떠올려보면서 노래 가는 세월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0: 北京时间14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2: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가고자 하는 길이 멀면 마음이 급하다라는 속담은 목표를 향한 여정이 길고 어려울수록 그 목표를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음속에서 불안감과 초조함이 커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마음가짐과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지나치게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그 이야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한 마을에 한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으며 그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매우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마을에서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의 근처에 있는 왕국에서 새로운 고위직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공무원직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고 그것을 차지하면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바로 공무원 선발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험은 왕국의 수도에서 치러지며 그 수도까지는 수백 리를 넘어서는 먼 거리였습니다. 지훈은 그 길을 무사히 가야

0: 다만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기간의 여행을 대비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응원했지만 동시에 그가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마을 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강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한다. 그 결심이 더욱 강해질수록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급해졌습니다. 그는 시험이 다가오는 날에 맞춰 왕국에 도착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길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 날 아침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은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긴 여정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중간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폭풍우 속을 헤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왕국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서둘렀고 그 마음이 더 커질수록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날 지훈은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었고 몸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 상황에서 빨리 왕국에 도착해야 한다는 마음에 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발을 헛디디고 큰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상처는 나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지훈은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시 왕국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길을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은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멀면 마음이 급하다는 속담이었습니다. 그 속담이 의미하는 것은 길고 어려운 여정을 떠날 때 더더욱 차분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속담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비로소 자신의 급한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조함과 급한 마음이 그를 무리하게 움직이게 만들었고 결국 큰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차분히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후 조금 더 천천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왕국에 도달할 수 있었고 시험도 무사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멀면 마음이 급하다라는 속담은 인생에서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급한 마음에 쉽게 부딪히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이 멀수록 우리는 그 길을 차분히 걸어가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놓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에서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차분히 인내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급한 마음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훈이 급하게 왕국에 도달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중간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상황에 맞는 속도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멀면 마음이 급하다는 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라는 교훈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목표에 대한 갈망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얼마나 멀든지 어떻게 꾸준히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멀면 마음이 급하다라는 속담은 인생의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목표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나아가면서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이 속담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정신적 피로 회복을 위한 창의적인 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피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과부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 등 여러 요인이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의 과도한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정신적 회복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피로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려면 창의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우리의 뇌와 감정을

결정 피로도 정신적 피로의 원인 중 하나로 일상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정신적 피로는 그 자체로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피로감, 두통, 집중력 부족,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신적 피로가 장기화된다면 우울증, 불면증, 소진 등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업무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뇌와 감정의 피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정신을 새롭게 자극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단순히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사고를 발휘하고 일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능력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며 인지적 융통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뇌의 신경 회로를 활성화하고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뇌는 기존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뇌의 프리프론탈 코르텍스와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활성화될 때 이 두 영역은 새로운 경험을 저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떠올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이들 뇌 영역이 자극을 받게 되면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또한 창의성은 감정적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술 활동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뇌의 반응은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과 정서적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피로한 정신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위해서는 정신적인 집중과 몰입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종종 몰입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잊고 활동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어 정신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때 뇌 휴식과 정신적 회복이 이루어지며 스트레스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몰입 상태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사람은 그 자체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정신적 피로를 덜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활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활동이 다를 수 있지만 일상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적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의 예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만들기 등은 대표적인 창의적 활동입니다. 이들 활동은 자기 표현의 한 형태로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미술은 사람들이 정서적 해소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며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감정적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쓰기 또한 창의적 활동으로서 유익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시를 써보거나 짧은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은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를 통해 감정을 풀어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는 물론 수공예나 뜨개질, 도예 등 손으로 하는 창의적인 활동도 정신적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주고 일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런 활동들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활동 역시 창의적인 에너지를 얻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자연을 배경으로 산책하거나 원예 활동을 하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느끼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경험은 뇌를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신적 피로 회복을 위한 창의적인 활동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으며 정신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하여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신적 피로가 느껴질 때 창의적인 활동을 일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뇌를 리프레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정신적 피로는 단순히 일상의 피로와는 다른 차원에서 신경적, 감정적 자원 고갈로 인해 발생합니다. 신체적인 피로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처럼 정신적 피로도 적절한 활동을 통해 해소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의적 활동은 정신적 피로 회복에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주요한 정신적 부담 중 하나로 우리 뇌와 몸에 지속적인 부하를 주고 회복되지 않는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불안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의적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몰입 경험은 창의적 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로 사람은 이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며 시간의 흐름을 잊고 현재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이 몰입 상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뇌는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창작과 같은 창의적 활동을 하는 동안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뇌는 인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에서 잠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몰입은 정신적 여유를 제공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호르몬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와 호흡수가 증가하고 몸은 싸움 또는 도피 상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창의적 활동은 이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신체가 이완되고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합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이나 감정을 물리적 형태로 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뇌의 과도한 자극을 완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일기 쓰기나 시 쓰기는 감정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면의 갈등이나 불안을 풀어내는 자유로운 감정 해소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적인 긴장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술적 창작 활동이나 손으로 하는 작업은 신체가 이완되도록 돕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 수공예나 뜨개질은 손과 마음을 동시에 집중시키면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는 신체적 긴장을 풀고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예의 그림 그리기, 음악 등의 활동은 특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정신적 피로는 종종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비롯되며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감정을 조절하고 정서적 균형을 맞추는 데 매우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 표현은 자기 이해를 돕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은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주 억제되거나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표현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활동은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미술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을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하게 해줍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불안, 분노, 기쁨 등 다양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한 감정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시를 창작하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을 쓰면서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며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신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의 정화는 카타르시스라고 불리며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해소감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이러한 감정의 정화를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술적 표현, 예를 들어 춤이나 연극 활동은 감정을 몸으로 표출하게 도와주며 정서적 해소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개인적인 피로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적 회복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동적인 창의적 작업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함께 나누고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 활동을 협동적으로 할 때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룹 프로젝트나 팀워크를 요하는 예술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어 감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의적인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정서적 지지를 받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창의적 작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창의적 활동을 통해 우리는 몰입 경험을 얻고 자기 표현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창의적 활동이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는 데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떤 창의적 활동들이 정신적 피로 회복에 유효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창의적 활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각자의 성향과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창의적 활동의 유형과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술은 대표적인 창의적 활동으로 정신적 해소와 감정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미술은 자유로운 감정의 표출을 허용하고 몰입의 상태로 이끌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조각,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형태의 미술 활동은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특히 자신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으로 내면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때로는 색감이나 선의 형태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매우 치유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추상화를 그리거나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나 그래픽 디자인도 미술의 한 형태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창의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은 디지털 기기와의 친숙함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그래픽을 디자인하면 창의적 표현이 가능하며 정신적 부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창의적인 활동 중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글쓰기는 감정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일기 쓰기, 시 쓰기, 단편소설 또는 에세이는 정신적 피로를 풀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일기 쓰기는 하루 동안 경험한 일이나 감정을 풀어내는 활동으로 정서적 해소와 자기 이해를 돕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하고 내면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쓰기는 감정을 간결하고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의 미학과 정서적 충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는 감정의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며 창의적인 글쓰기를 통해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설이나 이야기, 창작은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합니다. 창작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음악은 창작과 감상 모두 정신적 피로 회복에 유익합니다.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작곡 등은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는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창의적 활동으로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합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신적으로 몰입하게 되며 감정의 변화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큰 치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는 호흡과 목소리를 활용하는 활동으로 신체적으로도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깊어지고 이는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합창단이나 노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좋습니다. 작곡은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음악 이론이나 악기 다루기에 지식이 필요하지만 음악 창작을 통해 정신적 충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은 자아 실현을 돕고 정서적 해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춤과 운동은 신체적 창의성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몸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적인 피로 회복과 함께 정신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은 마음과 몸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호흡 조절과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긴장을 풀고 정신적인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공예와 공예 활동은 손을 사용하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집중을 요구하고 정신적 몰입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뜨개질, 도자기, 목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수공예 활동은 상상력과 정서적 해소를 동시에 경험하게 합니다. 뜨개질이나 자수는 반복적인 손 작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해주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감정적 이완을 촉진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반복 작업은 명상적인 상태를 유도하여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나 세라믹 작업은 손끝으로 형태를 만들며 자기 표현과 창작의 기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적인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일상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을 만들고 정기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또는 매주 일정한 시간에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연주와 같은 활동을 실천하면 창의적인 활동이 정신적 회복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창의적 활동은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감정을 풀고 싶은 날에는 일기 쓰기나 그림 그리기가 유익할 수 있고
사회적 교류가 필요할 때는 합창단이나 공예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미술, 글쓰기, 음악, 운동, 수공예 등 각종 창의적 활동들은 스트레스 해소, 감정 표현, 자기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한다면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예정이니까 네, 물을 자주 마시고 무리한 운동은 피해 주시고 네, 야외 활동 시에는 모자와 선글라스, 선크림을 필수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많은 젊은이들이 밤새 에어컨을 켜고 자는 것을 좋아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창문을 여는 것이 에어컨을 켜고 자는 것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름날 밤에 창문을 열고 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에어컨을 켜고 자는 것이 더 좋을까요?

네, 에어컨을 켠 방은 온도와 습도를 모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고 자는 것이 더 좋으며 가장 적합한 온도는 22도에서 26도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을 틀면 냉기와 습기가 열린 모공을 따라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에어컨 병은 에어컨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기온이 너무 높고 특히 인체의 정상적인 적응 환경을 초과했을 때 제때 과감하게 에어컨을 켜야 하며 특히 로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네, 대학 입시가 끝난 후 대학 입시 경제가 후끈 달아오고 있습니다. 네, 산서태원에서는 최근 온전학원에 등록하고 여행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디지털 제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자마자 온전학원이 등록 열기를 맞이했습니다. 적지 않은 온전학원이 수험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 당일 등록, 당일 연습 등 혜택을 제공하고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온전학원 수강생은 자신이 운전을 배우는 주요한 이유는 한 가지 기술을 배워 자신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운전학원 책임자는 등록자 수가 지난달보다 30% 늘어나 한 달에 300명 정도가 운전 연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차를 배우는 외에도 또 적지 않은 수험생들은 외출 여행을 선택했는데 여행사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여행 상품을 출시하여 매장 자문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일꾼은 대학 입시 후 한동안 자문량이 평소보다 약 15% 증가했고 놀이공원과 같은 관광지는 고중 졸업생이 비교적 선호하는 관광지 중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외에 디지털 제품도 판매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국가 보조금 정책 혜택 외에 적지 않은 매장이 상담량이 많은 휴대폰, 휴대폰 등 제품을 대상으로 수험생을 위한 전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핑 중인 소비자는 컴퓨터를 한 대 샀는데 국가 보조금과 수험증 할인 혜택까지 있어 계산해 보니 5,400원을 썼는데 총 2,600원을 할인되어 매우 저렴하게 샀다고 했습니다.

할빈 시를 가로지르는 송화강은 할빈 도시 발전의 중요한 중축선입니다. 매일 해질 무렵이면 홍수 방지 기념탑 아래 송화강변 강둑 계단에는 바닷수로 나온 시민과 관광객 대렬이 몇 킬로미터나 이어져 할빈의 독특한 풍경을 이룹니다. 강변은 할빈 사람들이 식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응접실이자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핫플레이스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송화강에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면 온 하늘이 오렌지 빛으로 물드는데 촬영 마니아들은 그 환상적인 경치를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네, 할빈 거리를 거니 노라면 비잔틴, 바로크 등 다양한 유럽식 건축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부조, 양파 모양의 둥근 지붕, 백년 역사를 간직한 빵 모양 돌길, 심지어 할빈 기차역까지도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 건물은 존재 자체로 촬영 배경판이 되어 어디를 찍어도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며 관광객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여름뿐 아니라 할빈은 사계절 모두 포토 스폿입니다. 봄에는 라일락 자줏빛 구름 안개 마냥 피어나고 여름에는 송화강변 저녁 노을이 하늘을 오렌지 빛으로 물들이며 가을에는 알록달록 오색산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울긋불긋 유화를 연출하고 겨울에는 은빛 동화 세계가 펼쳐지는 이 도시의 사계절은 마치 베테랑 사진작가처럼 필터를 끊임없이 갈아 끼웁니다. 네, 겨울철 러시아 공주 컨셉 사진이 인기를 누리면서 할빈 관광 촬영 시장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소피아 광장에는 1년 사계절 러시아 인형을 든 소녀, 100년 건물에 기대선 신사, 공주 드레스 차림의 소녀들의 모습이 물결을 이룹니다. 네, 사계절이 풍경인 포토스폿의 도시 할빈은 다원화 체험 신이라우를 마련해 문화 관광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빈의 여름은 로튼 뮤직뱅크를 방불케 합니다. 저녁 7시가 되면 할빈 조항대가의 한 유럽식 건물 발코니에서 은은한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이 발코니 음악회는 이미 할빈의 문화 명함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마리얼 호텔 발코니 음악회는 올해 5월 재개하면서 러시아, 벨로루시 등 여러 나라 예술가를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룡강 내 소리까지 초청해 더 풍부하고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중앙대가에서 멀지 않은 강변소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수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첼로로 연주, 운치 넘치는 경극, 맑고 청아한 어린이 독창으로 풍성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빈에서는 거리든 골목이든 공원이든 강변이든 어디서나 음악이 흘러나와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네, 할빈은 음악 기반이 탄탄합니다. 중국 최초의 고향악단, 최초의 음악교육학교가 탄생했고 유엔 사회사무국이 수여한 아시아 요일의 음악의 도시입니다. 음악은 할빈의 도시 유전자입니다. 할빈 대극장은 이를

심층 체험과 소비 환경의 혁신 엔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음악의 도시에서는 발코니 음악회에서 길모퉁이 음악 공연, 그리고 극장 안의 교향 악장에서 이르기까지 음악이 바로 사람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네, 비록 요즘의 날씨가 아주 덥지만 네, 할빈의 여름 6월부터 8월 평균 기온은 22.3도에 불과하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 도시 산책과 도시 캠핑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태양도의 잔디우 송화 강변의 나무 그늘 아래 그리고 럭지 공원에는 텐트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기타를 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놉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 소수민족 부이적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이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로 합니다. 먼저 부이족의 발음 좌창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합니다. 부이족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음악 방식인 발음 좌창이 있습니다. 이는 부이 발음이라고도 하는 민간 설창 예술 방식입니다. 부이 발음이라고 하면 안순관령, 진령에서 귀주성 서남부의 정풍 일대의 설창 예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부이 발음의 공연자는 통상 8명에서 14명 정도로 배역 모두가 설창을 하며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퇴골, 죽통금, 월금, 단피리 등 악기들이 연주에 동원됩니다. 부이 발음은 궁예 악이 그 원형이고 취타 연주를 위주로 합니다. 원나라 때부터 부이족 민족 심미관의 작용으로 점차 세족 악기를 위주로 한 반주를 곁들인 설창 예술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부이 발음은 명청 시기에 크게 성행했습니다. 반강 유역의 부이족 산체들에서는 발음당이 있어서 그 기회를 전수했고, 발음 좌창을 공연하는 팀이 많을 때에는 300여 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흥의시 부이 발음팀은 여러 차례 국내외 공연에 참가해서 반강의 걸작, 천상의 소리, 소리의 활화석 등 찬사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어서 부이극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발음 좌창이 전성기를 누릴 때 부이족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술 형식인 부이극이 출현했습니다. 청나라 초반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며 어느 연대에 시작되어 형성되었는지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흥의 현지의 기재에 따르면 광서 초년, 즉 1875년에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전문적인 연극 복장을 만들고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와서 부의극이 진정으로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곡조와 소리, 표현, 복장 등을 두루 갖추어 극의 일종으로 되었습니다. 부의극은 동작과 화장, 전문 복장 등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발음 좌창에는 없는 것으로 양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며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문화예술임을 알리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부이족의 문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거 부이족의 민족 문학은 주로 민간 구두 문학이었습니다. 청나라와 민국 시기에 일부 부이족 문인들이 한문으로 시문을 발표하면서 부이문의 문인 문학이 나타났습니다. 1949년부터 부이족의 중청년 작가들과 민간 문학 종사자들이 한문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본 민족 문학 작품을 창작했고, 민간 구두 문학 작품들을 많이 정리함으로써 구두 문학과 서면 문학이 발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부이족 문학사가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를 끝낸 부이족의 민간 문학에는 신화, 전설, 민간 이야기, 동화, 우화, 우스개, 민간 가요 등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 문학은 그 내용이 풍부하고 재재가 광범하며 형식이 다양하고 언어가 생동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은 부이족의 여러 역사 시기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보여주며 부이족의 사회 역사, 풍토,

설서다, 당만과 영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의족에게 있어서 일월 성신과 바람과 비 등의 자연 및 자연현상의 존재와 인류의 기원 등은 하나의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자연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신화로 여기에는 바람 마귀를 길들이기, 가물 귀신을 잡다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전설은 일정한 역사 인물, 역사 사건과 지방 고적, 자연 풍물과 연관이 있으며 호랑이와 독수리를 잡다, 곡식 종자를 찾아서 등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의족의 민간 가요도 특징적입니다. 부의족은 노래를 즐기는 민족으로 일할 때와 쉴 때, 특히는 전통 명절 때 도처에서 아름답고 격앙된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요는 부여로 노래하는 방식과 한으로 노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여로 할 때는 다섯 글자가 한 구절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단구도 있습니다. 한으로 할 때는 일곱 자로 한 구절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족의 민간가요는 형식이 활발하고 다양하며 한 곡을 단독으로 노래할 수 있으면 산화조라 하고, 두 곡을 합하면 쌍조라 하며, 세 곡 이상으로 구성되면 장편가 혹은 배가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가, 풍속예의가, 주가, 반항가, 반화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들은 사회생활을 반영하고 감정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사회 내왕, 역사와 생산지식 전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보나모 귀그림이라는 예술 방식도 있습니다. 보나모 귀그림은 부의어이며 그 뜻은 운무 속의 귀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부의족의 농가들에서는 여러 가지 소재의 그림들을 일상적으로 쓰는 키에 그렸는데 이것이 바로 질박하면서도 우아한 예술품으로 된 것입니다. 버나모 귀그림은 짙은 농촌 색채와 민족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의족의 시인이고 작가인 잉량준이 처음으로 고안해낸 새로운 예술 방식이며, 기발한 구상과 질박한 기교, 화려한 색채와 평범한 내용을 담은 화면 등으로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줍니다. 지금까지 부의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리영란의 노래로 꽃피는 안개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새 소리 들려오는 계곡 따라 올라가면 아담한 안개골의 희망농장 보인다네. 인삼도경 사과배 내 고향 자랑하며 안개골의 명품들이 소비자들 이목 끄니 산업화의 큰 길 따라 유람객들 모여온다네. 랄랄랄라 랄랄랄라 버림받던 안개골 변신하는 안개골 요람객들 이목구는 지상다구원 되었다네. 꽃사슴 뛰어노는 계곡 따라 올라가면 아담한 별장마을 한눈에 안겨온다네. 송이버섯 도라지 내 고향 자랑하며 안개골의 상표가 금빛처럼 안겨오고 명성 높은 안개골이 방방곳곳 알려진다네. 랄랄랄라 랄랄랄라 버림받던 안개골 변신하는 안개골 요람객들 이목구는 지상다구원 되었다네. 지상다구원 되었다네.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리영란의 노래 꽃피는 안개고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整.

0: 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단오륜유기가 노리선 건 다채로운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 공간을 융합하며 관광시장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가운데 련유 소비 동력이 전방위적으로 분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오륜유 기간 전성적으로 숙박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0% 급증했습니다. 각지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민속 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흥룡강 특유의 20도 내외의 서늘한 기후가 올해 단오 관광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춘의 각 생태 관광지는 울창한 삼림과 시원한 날씨, 차별화된 관광 체험을 앞세워 전국 단오 소도시 료행 인기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부리 제휴회 캠핑 시즌도 성황리에 개막해 산악 하이킹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살린 중로 국경간 관광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로 국경간 마라톤, 량국 합동 댄스 대회가 잇따라 열렸으며 흑하동산구의 하루 출입국 관광객은 5천 명을 넘어 지난달 동기 대비 50% 늘었습니다. 동강시 수분화 동산구 역시 국경 당렬치기 여행, 자가용 관광 등 특색 상품 덕분에 출입국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행 플랫폼인 마펑우어 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흥룡강 검색 인기가 69% 상승하며 전국 단오 신규 관광 콘텐츠 인기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연휴 전체 관광객 수와 관광 소비액은 각각 전년 대비 5%, 5.7% 증가했습니다. 전통 명절 소비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성은 정겨운 단오, 흥룡강 쇼핑 축제 시리즈 소비 지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내 13개 시 지구가 총 200여 차례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할빈 각 상권에서는 단오 정원 축제, 향낭 만들기, 진만두 포장 체험 등 특색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소비 공간과 업태를 창출하며 련유 필수 소비 및 고품질 소비 수요를 견인했습니다. 이번 단오 련유 기간 전성적으로 발급한 소비 쿠폰 총액은 1억 원을 넘어 련유 경제 활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올 단오 련휴 기간 할빈의 문화관광이 재차 인기를 끌었습니다. 메이트원 플랫폼이 발표한 단오 문화관광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단오 련휴 기간이 아버지의 날과 겹치면서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테마파크와 가족 친화적 관광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북쪽으로 시원한 곳으로의 여행이 핫 이슈가 됐고 북방 피서지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할빈이 단오 피서 인기 관광지 1위에 올랐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올 단오 연휴 기간 피서는 관광객들의 여행 계획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메이투안 민박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 치치할, 목단강, 길림, 선영 등 북부 도시들의 단오 연휴 기간 민박 검색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그중 할빈의 민박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광지 예약 상황을 보면 테마파크가 여전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최우선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 구경에 그치지 않고 가족 채집원, 가족 체험 농장 등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가 열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린 공급망 테마 국가급 경제무역상회인 이번 박람회에는 85개 국가 및 지역의 약 1,00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흥룡강 전시관은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천만무 농경지를 연결하고 기술로 신농업에 기여하자를 주제로 흥룡강 농업의 국제 인지도와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녹색 농업망 흥룡강 전시관의 올해 전시 모델은 예년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흥룡강은 단순히 쌀과 식용유 등 완제품 농산물을 진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망 주도 기업인 북대황 농업기관그룹의 주도로 육종, 농경지 관리, 최종 판매 및 유통에 이르는 전 산업망을 박람회 현장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녹색 농업망은 이번 박람회에서 전시를 위해 마련된 6대 산업사슬 중 하나입니다. 흥룡강 전시관은 농업 전 산업망 배치에 중점을 두고 실험실에서 농경지, 공장, 식탁,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이르는 완벽한 산업 폐쇄 효로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에서 제조한 지능형 트랙터, 거속 이양기 등 첨단 농업기계는 이번 박람회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성농업과학원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풋옥수수 종합수확기의 경우 동료 해외 제품은 가격이 600만 원 이상에 달하지만 성농업과학원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 가격을 200만 원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박람회 기간 흥룡강성은 농업혁신기술 최초 공개 전시, 전문 홍보 및 매칭 등 일련의 부대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얼음의 도시 할빈은 빙설 시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끈 후 이번 여름에는 문화, 체육, 관광 융합에 힘쓰며 새로운 인기 비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동북 특색 바비큐를 즐기며 거리 공연을 감상하는 것은 동북 축구 슈퍼리그 개막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할빈에서 생활의 활기를 느끼는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체육방송관광국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를 기준으로 동북 축구 슈퍼리그 경기 기간 동안 할빈의 호텔 및 민박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그중 4성급 호텔 예약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고 여러 관광지 입장권 예매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단오 연휴 기간 100년 옛거리 중앙대가에서 중화 바로크 륙사 문화거리, 태양도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따라 사람들은 여름의 상쾌한 바람을 즐기며 여행하고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문화, 스포츠, 관광이 융합된 이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충분히 방출되고 있습니다. 열전 마카 제36회 북극광 축제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마카에 모여 독특한 백야 현상, 특색 있는 민속 풍습과 축제 행사를 체험했습니다. 북극광 축제는 1991년 시작된 이래 35년의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하하는 행사에 불과했지만 단계적으로 다듬고 업그레이드되며 이제 도시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독특한 도시 문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하지가 되면 초장의 백야와 극지 풍경이 전국 각지에 수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북극광 축제의 화려한 개막과 함께 마카시는 사례로 대중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전 세계 손님들을 초청해 오로라의 향연을 함께 즐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카는 동시에 오로라 조끼 소비 시즌을 가동해 전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문화 관광 소비 쿠폰을 발급했습니다. 북극천에서는 50여 개의 명소가 전면 개방됐고 북대황, 룡강 3공 등 국유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해 국유 기업 플러스 관광지 모델로 문화 관광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 중국 최북단이라는 간판을 빛내고 있습니다. 축제 행사는 민박의 폭발적인 성장도 이끌어 1.0 숙박 시대에서 2.0 생태 체험 시대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모형 문화유산 수공 예품이 마당에 들어섰고 190여 종의 오로라 문화 창작 제품이 기념품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제17회 하계 다보스 포럼이 6월 23일 대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포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여 개국 1,700여 명의 정관 학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포럼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개막일 하루에만 인공지능의 보편화와 현실적 과제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소재 혁명, 인공지능의 물 사용 문제 등 10여 개 인공지능 관련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의 실제 경제적 효과 창출과 위험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논의가 전환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7번째 시간입니다.

0: 각자의 고정된 듯한 일상 속에서 시간은 흘러 어느새 성금이와 성걸이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다. 진작에 서로를 사돈이라 부르며 가끔 안부도 주고받던 사이라 량과 부모님은 편한 장소에서 편히 마주 앉았다.
1: 자, 사돈. 홀륜 가게 키운 딸을 우리 아들에게 허락해줘서 감사합니다.
2: 아이고,
1: 세기가 참 똑똑하고 야무집니다.
3: 그럼요. 자, 그러면 애들 결혼 날짜는 아까 의논한 대로 다음 달 중순으로 잡읍시다. 그리고 애들 살림집은 우리 두 집에서 알아서 다 마련해 줬는데 애들이 귀엽고 글쎄 1년이라도 우리와 함께 살겠다니 사돈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4: 아이고, 애들이 원한다면요 저희도 문제없죠.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3: 네.
5: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살림하는 것도 배우고 어쩌고저쩌 우리 성금이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세요.
4: 그래요.
3: 네. 아휴, 쟤들이 원한다니까 우리도 1년만 데리고 살겠습니다. 1년 지나면 분가시킬 거예요. 사돈들도 이렇게 대범하게 이해해주시니 아휴, 너무 고맙네요.
1: 아, 자,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4: 네.
1: 음식도 네. 다 올라왔는데. 네. 사돈, 많이 드세요.
5: 아, 그럽시다.
3: 네,
5: 네. 너희들도 자, 얼른 먹거라.
1: 아, 네.
4: 여보, 천천히 드세요. 이 고깃국이 좋은 것 같으니 내가 또 들게요.
5: 그러지.
0: 10여 년을 그래왔듯이 성금이 어머니는 반찬 중 만만한 음식으로 골라서 남편이 그릇에 놔주고 영양가 많아 보이는 고기국도 그릇에 조금 떠준다. 남편이 차사고를 당해 생사의 변두리에서 겨우 살아난 후로 성금이 어머니에게 생겨난 습관이다.

0: 성금아, 자니?
1: 아니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0: 다음 주말에 성글이랑 시간을 한번 맞춰봐.
1: 왜요?
0: 아, 왜라니? 아, 이제 결혼식도 오라서 하는데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해야지.
1: 아, 네. 아,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내가 어깨 안마 해드려요.
0: 힘들긴

0: 그 애랑 함께 살게 되겠구나.
1: 네. 성걸 씨 누나가 외국에 오래 계셔서 그 애 성걸 씨 어머니가 키웠어요. 딸이나 마찬가지죠.
0: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개에 대한 사랑이 이만저만 아니겠구나. 부모가 곁에 없으니 더 할 거다. 너 그 애한테 잘해라. 그래야 편히 살 수 있어.
1: 참 쪽집게네.
0: 쪽집게? 뭐가?
1: 어머니 말이에요. 미역인 걔가 시누이 맞잡이 될 거라던데. 응?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들 그 애한테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조심스러워요.
0: 그럴 거다. 앞으로는 그 애를 네 식구로 아끼고 많이 사랑해줘. 넌 겨운이고 성격도 좋으니 애가 널 좋아할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
1: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0: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해 바쁜 하루를 시작한 성금이. 오전 첫 수업을 마치자 교도처 주임 선생님이 잠깐 다녀가라는 문자를 보내온다. 들어오세요.
1: 김주임, 찾으셨습니까?
0: 어, 상금이. 어서.
1: 네.
0: 저, 여기 골간교원 교류학습 방안이 내려왔어. 가현세의 업무 골간들을 조직해 대도시 학교에 가서 학습을 조직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 명예기 다섯 개 주어졌어.
1: 아, 네. 그런데
0: 이번에 말이요, 학교 지도부에서 토론한 결과 성금이를 비롯한 젊은 교원들에게 이 기회를 주기로 했어. 출장 기간은 열흘이고 일주일 후에 출발하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 표에 해당 사항들을 적어서 내일까지 받쳐줘.
1: 네, 감사합니다, 김주임.
0: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지도부의 결정이니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다녀.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0: 그래, 가보.

그날 저녁 성거린이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기로 약속한 터라 퇴근하기 바쁘게 성금이는 예비 시댁으로 향했다. 작은 핸드백엔 혜원에게 줄 스티커북 하나를 미리 챙겨 넣었다.

0: 어머니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성금이 왔어?
0: 네.
1: 어서 들어. 성거리는 같이 안 왔어?
0: 아, 네. 원래는 퇴근길에 같이 오기로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부득불 좀 늦어야 한다고 전화 왔어요.
2: 그랬구만. 우린 같이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자자, 여기 안 써.
1: 안 써, 안 써.
0: 네.
2: 과일도 들고 TV나 보면서 편히 기다려.
0: 아, 네, 괜찮아요. 아,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울 거 없어. 매일 먹는 밥인데 크게 차린 것도 없고. 이젠 한 집 식구나 마찬가지니 허물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1: 맞소, 맞소.
0: 네, 어머니. 혜원이는요?
2: 방에 있어.
0: 그럼 저 혜원이 방에 가볼게요.
2: 그럼.

0: 자, 스티커부. 그리고 이건 혜원이가 좋아하는 이모티콘 스티커.
1: 우와.
0: 여기에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면서 혜원이 마음대로 꾸미면 돼.
1: 우와.
2: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혜원이는 방글 웃음을 지으며 성금이에게 다가온다. 바로 두 팔을 벌려 안기려고 하던 혜원이가 어색한 듯 눈치를 보며 주춤한다. 평소 애교가 별로 없는 상금이 역시 그런 혜원이를 바라보다가 기껏 한다는 것이 손으로 A머리를 살짝 쓰다듬어주는 것뿐이었다.
0: 혜원아, 이리 와봐. 여기 앉아. 혜원이는 숙모가 좋아?
1: 응.
0: 숙모도 혜원이가 좋아. 혜원이 보기엔 숙모가 어떤 사람 같아?
1: 선생님?
0: 그래, 맞아. 숙모는 선생님이야. 그럼 혜원이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안 들어?
1: 잘 들어.
0: 그럼 선생님이 좋은 생각 하나 있는데 들어볼래?
1: 응.
0: 혜원아, 어른의 말에 대답할 땐 응이 아니라 예라고 해봐. 너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예 하고 대답하지?
1: 응. 예.
0: 그래. 역시 우리 혜원이는 대단해. 한 번만 말하면 바로 해낼 수 있으니까. 숙모도 혜원이 선생님처럼 예라는 말을 많이 하는 어린이를 좋아해. 알지?
1: 예.
0: 그래. 숙모는 혜원이가 존댓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하는 게 이쁜지 잘 안다고 생각해. 혜원이처럼 청명한 어린이가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렇지?
1: 예, 알아요.
0: 그래. 혜원이 오늘은 말을 참 이쁘게 잘하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자꾸자꾸 하다 보면 혜원이도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숙모랑 약속할까? 오늘부터 어른들한테 존댓말 하기로.
1: 응? 예.
0: 그래, 좋아. 그럼 오늘부터 혜원이가 어른한테 반말하는 거 한 번씩 고칠 때마다 이 스티커북에 예쁜 칭찬 스티커 하나씩 붙여. 방금 혜원이가 숙모한테 아주 예쁘게 예 하고 말을 했으니까 지금 바로 하나 같이 붙이자.
1: 좋아요.
0: 우리 혜원이가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하는 걸 알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좀 이따 저녁 먹을 때 바로 이 약속 지켜보는 거야. 할 수 있지?
1: 할 수 있다. 요.
0: 할 수 있다 요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1: 네, 할 수 있어요.
0: 그래, 너무 잘했어. 혜원이 칭찬 스티커가 20개로 되면 그땐 숙모가 더 큰 선물 하나 해줄 거야. 칭찬의 선물.
1: 와, 좋아요.
0: 그래, 혜원아, 약속?
1: 약속?
0: 아, 그리고 이건 우리 둘의 비밀이야.
1: 응.
0: 숙모가 예쁜 다이어리를 두 개 샀는데 하나는 혜원이 줄 거야. 숙모도 똑같은 거 가지고.
1: 와, 다이어리? 나 이거 언제부터 갖고 싶었는데 내 짝꿍에게도 이런 다이어리가 있다? 아, 있어요.
0: 우리 이거 교환일기장으로 할까? 혜원이는 여기다가 이쁜 우리말 존댓말로 일기를 쓰고 숙모도 재미있는 일기를 적어서 일기 10개가 차면 서로 바꿔보는 거야. 어때?
1: 좋아. 좋아요. 숙모,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3: 그러냐? 어? 혜원아?

0: 어머니, 아 뭐가 이렇게 좋아서 뛰어다녀?
1: 응? 그러게.
2: 할머니, 숙모가 나한테 선물 줬다.
1: 뭐?
2: 썼어요. 예쁜 다이어리. 내가 갖고 싶었던 거.
0: 좋겠네.
1: 아유, 우리 혜원이 숙모 선물 받고 기분이 좋아졌구나. 아이, 세기, 뭘 자꾸 사다 줘?
3: 별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수첩 같은 건데 혜원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2: 할머니, 할머니, 숙모가 나한테 스티커북도 사줬다?
0: 그래?
3: 혜원아?
2: 아, 여?
0: 어? 무슨 여?
2: 숙모가 스티커북 사줬어요.
0: 어, 그래?
2: 이거예요.
0: 이야, 예쁘구나. 아이고, 우리 혜원이 좋겠다.
1: 그러게.
0: 혜원아, 어휴, 삼촌이 왔나 보다.
2: 삼촌!
4: 오, 혜원아. 어, 숙모는 왔어?
2: 응, 왔다. 왔어요.
4: 혜원아, 왜 갑자기 말을 그렇게
2: 해? 숙모가 내게 큰 선물 준댔어요. 말을 잘하면.
4: 어? 그게 무슨 소리야?
3: 이제 퇴근해요. 난 언제 11시인데.
4: 회사에서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혼자 와서 심심했겠네, 상금이.
3: 괜찮아요. 혜원이랑 같이 많은 걸 했는데요.
4: 어, 그랬어? 잘했네.
0: 얘도 참, 선금이는 아까부터 와서 혜원이랑 놀아주고, 아이고, 우리 혜원이한테 선물까지 사다줘서 얘가 지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구나.
4: 그랬어요? 아, 잘 됐네요.
5: 여보, 애들이 배고프겠는데 얼른 밥상 차려. 어? 저녁 먹어야지.
0: 네, 아이고, 이미 다 차려놨어요. 성글이가 오면 먹자고. 자, 다들 와서 앉아. 어서 저녁 먹자.
4: 혜원아, 그 숙모가 선물한 다이어리 예뻐? 삼촌이 좀 보자.
2: 싫다. 응? 아, 이어?
4: 싫다요? 그 무슨 말이니? 혜원이 오늘 말투가 참 이상하네.
2: 삼촌, 어? 이건 나와 숙모의 비밀이에요. 교환일기.
0: 어? 교환일기라니? 그건 뭐야?
2: 숙모, 나 좀 이따 스티커 두 개 붙일 거예요. 붙여도 되지? 여?
3: 그래, 혜원이 오늘 너무 잘했어. 스티커 두 개.
2: 와, 신난다. 할머니, 너 밥 다 먹었어요. 방에 가서 놀래요.
0: 왜?
2: 어?
0: 좀 더 먹지.
1: 그러게.
0: 아이고, 오늘은 좋아서 헛배가 부른 모양이구나. 그래, 가서 놀아.
5: 아, 여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혜원이 말투가 변했구만. 애가 존댓말을 하려고 애쓰는 거 맞지?
0: 네, 맞아요.
5: 세기가 아까 방에서 뭐라 소원거리더니 혜원이가 금세 달라진 게 아니오?
0: 어? 그러게요. 아유, 저도 혜원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금이가 애를 좀 변화시킨 것 같아요. 어, 그렇죠?
5: 맞소, 맞소.
4: 선금이, 어찌된 일이오? 선금이가 뭐라 했어?

0: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0: 숨어, 나 좀 이따 스티커 두 개 붙일 거예요. 붙여도 되지? 여?
1: 그래, 혜원이 오늘 너무 잘했어. 스티커 두 개.
0: 와, 신난다. 할머니, 너 밥 다 먹었어요. 방에 가서 놀래요.
2: 왜?
0: 어?
2: 좀 더 먹지.
3: 그러게.
2: 아이고, 오늘은 좋아서 헛배가 부른 모양이구나.
0: 그래, 가서 놀아.
3: 아, 여보, 그러고 네. 보니 아까부터 혜원이 말투가 변했구만. 애가 좋은데 말을 하려고 애쓰는 거 맞지?
2: 네, 맞아요.
3: 세기가 아까 방에서 뭐라 소원거리더니 혜원이가 금세 달라진 게 아니오?
2: 어? 그러게요. 아유, 저도 혜원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금이가 애를 좀 변화시킨 것 같아요. 어, 그렇죠?
3: 맞소, 맞소.
4: 선금이, 어찌 된 일이오? 선금이가 뭐라 했소?
1: 네, 혜원이랑 약속했어요. 바른말 이쁘게 하면 큰 선물 해주겠다고요. 이제 처음이라 그래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2: 그랬구만. 아이고, 역시 선생님 말은 애들이 제일 잘 들어요.
3: 그래. 말을 고칠 때도 됐지. 내가 뭘 했어? 애가 크면 절로 다 알아서 고친다고 하지 않았어? 어?
2: 아니, 그게 절로 고쳐진 거예요? 아, 우리 겨원 며느리가 깨우쳐준 거지. 우리야, 언제 혜원이에게 지적 한번 할 생각을 했나요?
3: 이야, 그 참 신기한 일이군. 어? 누구 말도 안 듣던 애가 세기 말은 이렇게 잘 듣는 거 보니. 세기가 선생님 위력은 좀 있는 것 같구만.
1: 어? 네. 너무 걱정들 마세요. 혜원인 착한 애예요. 바르게 잘 자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3: 그래, 다 잘 돼야지.

0: 다 왔어. 성금이, 우리 오늘은 모두 기분 좋게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 내려서 집 앞에서 산책 좀 할까? 바람도 부드러운데.
1: 그래요. 오늘 저녁은 잘 먹었다고 어머니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다음 날은 우리 둘이서 데이트해요.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요.
0: 어, 좋지. 기다리겠어. 성금이, 응? 오늘 혜원이한테 작정하고 선물을 사준 거지?
1: 뭐라고요? 작정?
0: 아, 왜 날 그렇게 많이 쳐다봐? 난 진작 눈치챘어. 성금이가 혜원이에게 바르마를 가르치려고 일부러 마음을 써서 선물하고 약속도 한걸.
1: 그래서 법의 조카가 나한테 지적을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가요?
0: 아니, 아, 왜 그렇게 삐딱하게 됐어? 사실 성금이는 우리 식구들이 여지껏 알면서도 못하던 말을 대신 해줬어. 어머니 아버지도 기뻐하는 눈치지 않았어.
1: 혜원인 너무 거짓불통이 내가 아니에요. 곁에서 꼭 이끌어주고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직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가 조금 기뜸하니 애가 기다리기라도 한듯 인천 받아들이더라고요.

0: 혜원이의 아픔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지금까지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아끼다 못해 지적 한마디 참아 못하는 거지. 나도 잘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때론 난 누나가 빕소. 혜원이를 보면
1: 성걸 씨 마음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성걸 씨 부모님이나 성걸 씨 탓은 아니잖아요. 현실을 좀 더 편히 받아들여요.
0: 그래야지. 누나는 몇 년에 한 번씩이나 겨우 와서 혜원이를 보고 가는데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혜원이 불쌍해서 못 보겠어.
1: 왜요?
0: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예뻐해봤자 엄마와 같이 있는 하루 이틀에 못 비기는 것 같소. 애가 어쩌다 엄마를 만나면 너무 좋아 꼭 붙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다가 다시 엄마를 보내고 나면 어린애가 며칠을 몸살하듯이 울면서 버틴단 말이오. 자다가도 훈웃기고 웃음기도 며칠씩 사라지고.
1: 성걸 씨가 왜 그렇게 혜원이한테 애잣자란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0: 이번에 우리 결혼식에 누나가 참갈 것 같소. 휴가차 또 이 동생 결혼식도 볼 겸 외국에서 온다는데, 이번에 왔다 가면 혜원이가 또 얼마나 마음을 앓을지 벌써 걱정되는구만.
1: 괜찮아지겠죠. 애도 조금씩 크면서 알 건 알아가게 되잖아요. 강해져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차피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면.
0: 그래, 이젠 성금이 말을 들어야겠어. 나도 곧 장가 갈 사람이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지.
1: 그걸 이제야 알았나 봐요. 아, 참, 성걸 씨.
0: 응?
1: 나 다음 주 출장 가요. 학교에서 업무 학습을 보내는데 고맙게도 나에게 그 명예 하나를 주더라고요.
0: 뭐? 출장? 어디로? 며칠이나?
1: 상해로 가요. 열흘쯤 걸릴 거예요.
0: 저 성금이, 우리 결혼이 곧 단달이요. 이거저거 결혼 준비도 해야겠는데 출장이라니, 미룰 수 없어? 아님 가지 말던가.
1: 아니 성걸씨, 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으니 성걸씨가 함께 기뻐해줄 줄 알았는데 가지 말라니요?
0: 아, 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 다음 기회에 가면 안 되는가 그 말이지.
1: 안 돼요. 출장 다녀와서도 결혼식까지는 두 줄 정도 시간이 있으니 충분해요. 예식장도 다 준비됐고 친척 친구들에게 알리는 일만 남았는데 뭘 크게 준비할 게 있어요?
0: 아니, 남들은 결혼을 하면 신부가 이거 사달라 저거 사자 하면서 바쁘다던데, 이 신부는 출장이라니. 참나.
1: 성걸씨, 미리 얘기해두지만 전 앞으로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전업주부로 살 생각은 없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내 꿈을 접고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0: 무슨 말인지 알마나오.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발목을 잡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 문제에선 난 언능 성금이 편이었잖소. 결혼을 하더라도 성금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펼쳐갈 수 있어. 다만 결혼을 앞두고 색시를 보내자니 이거 아쉬워서.
1: 열흘이에요. 1년 12달도 아닌데요 뭘. 성걸씨.
0: 알았어. 성금이가 이미 결정을 내린 일이라면 할 수 없지. 그럼 가기 전에 시간 잡아서 결혼 등기를 해야겠어. 내 색시라는 걸

0: 이름도 좀 지어놔야지.
1: 성거리가 말을 하며 다가와 어느새 성금이 허리를 껴안는다. 어둠 속에서도 성금이를 향한 성거리 아쉬움 담긴 눈빛은 마음을 속이지 못하고 고추 그네에게 전해진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척되는 가운데 성거리네 부모도 며느리 맞을 준비를 짬짬이 해가고 있었다.
2: 성거라, 오늘 네 방의 커튼도 새로 바꿨다. 다른 기물들은 모두 준비됐으니 이제 식만 올리면 되겠구나. 응?
0: 네, 어머니. 요즘 청첩장을 만들고 있어요. 다 되면 친척 친구들한테 돌리면 돼요.
2: 그래.
3: 성거라, 1년 동안 우리랑 같이 지내는 거 색이랑 충분히 토론을 해봤냐? 네 생각뿐인 건 아니겠지?
0: 아니에요, 아버지.
2: 선금이가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냐? 요즘 젊은이들 치고 그런 애들 드물잖아.
0: 네, 선금이랑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1년을 같이 살면서 천천히 본갈 준비를 하면 되죠.
2: 그래, 알았다. 신혼방도 다 꾸며놨고 결혼하면 여기서 지내면 되겠구나.
0: 네.
4: 할머니! 할머니!
2: 어. 우리 혜원이 숙제는 다 했어?
4: 다 했어요. 삼촌, 너 목이 말라요. 음료 주세요.
0: 오, 알았어. 혜원아, 너 숙모와의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구나. 말을 이렇게 이쁘게 잘하는 줄 몰랐네.
4: 삼촌, 나 오늘도 스티커 3개 붙였어요.
0: 와.
4: 지금까지 붙인 거 합하면 8개예요.
0: 이야.
2: 우리 혜원이 최고야.
0: 그래. 우리 혜원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알면 숙모가 너무 기뻐할 거야. 삼촌도 선물해주고 싶은데 뭘 사줄까?
4: 아무것도 안 가질래요. 싫어요. 삼촌, 음료 주세요.
0: 어, 그래. 자, 받아.
4: 고마워요, 삼촌. 나 내 방에 갈래요.
0: 어, 그래, 가.
2: 아유, 우리 혜원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3: 아, 네? 애가 웃음도 많아지고 예의도 있어지고 말투 하나 바꿔놓으니 애가 저렇게 달라 보이셨어. 어?
2: 그러게요. 처음엔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하는가 싶더니 이젠 제법 자연스러워졌네요.
0: 애들은 누가 가르쳐만 주면 인증거쳐예요. 예전엔 혜원이를 뭐라 하면 탓하는 것처럼 여길까봐 그런 대로 놔뒀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2: 이제 내 누나도 집에 오면 혜원이의 변화에 놀랄 거다. 여지가 엄마한테도 반말만 써왔잖냐.
3: 맞소. 그나저나 애한테 엄마가 온다는 얘기를 했소?
2: 아직 안 했어요. 얘기하면 혜원이가 손꼽아 그날만 기다릴 것 같아서요.
0: 아직 한 달 남아 시간이 있으니 그때 가서 알려줘도 될 거예요.
2: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이번에 또 엄마가 왔다 가면 혜원이가 얼마나 아를지 벌써 걱정이다.
3: 그러게 말이요. 애들은 제 부모 곁에서 커야 하는데.
1: 한 주일 후 성금이는 소원대로 출장 학습의 길에 올랐다. 처음 와보는 대도시 상해,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과의 활발한 교류는 그의 시야를 활짝 넓혀주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즐겼다. 그 사이 성거리는 차곡차곡 결혼을 위한 사소한 준비들을 알뜰히 해나갔다. 체험학습이 끝나는 날, 그동안 같은 숙소에서 지내며 무척이나 정이 든 동기들이

0: 떠나기 전 모임을 가지기로 약속하고 어느 불빛 화려한 스탠드바에서 술 한 잔 기울이고 있었다.
1: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선배.
2: 반갑습니다.
3: 아쉬워요.
4: 저기 저 여보세요. 혹시 아 저기
5: 양 선생 뒤쪽 사무실 누가 부르는 것 같네요. 혹시 양 선생 찾는 거 아니에요?
6: 네.
4: 어 저기 혹시 성은?
6: 어머 이게 누구야? 성국이?
4: 아, 그렇지. 이야 성금이지. 성금이 맞구나. 잘못 알아봤을까봐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내 눈이 틀림없구나. 어, 성금아 너 상해는 언제 왔어? 아니 여기 또 어떻게 온 거야?
6: 어 저기 잠깐만. 성국아 어떻게 여기서? 아, 저 좀 실례할게요.
3: 아, 네. 아, 네. 네. 네. 그러세요.
6: 자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4: 아, 아, 그래.
6: 성국아 넌 어쩌다가 여기 있어?
4: 내 회사가 이 부근에 있어. 야근하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하려고 왔지. 그때 나 출장차 고향에 갔을 때 너 만났잖아. 근데 여기서 또 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야. 어, 넌 어떻게 왔어?
6: 어 나도 출장 여러 학교 교원들이랑 함께 체험 학습을 왔다가 헤어지기 전날이라 다들 한번 모이자고 해서.
4: 아 그래? 아참 야 묘하게도 이 큰 상해에서 한 장소에서 만나다니. 금방 협상해서 하도 네 모습이 눈에 익길래 야 반갑다 야. 아, 너 언제 가? 나 내일 출장인데 어, 내일에 고향에 또 가.
6: 그래? 난 내일 오전 티켓 끊었는데. 어?
4: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건 인연이 아닐 수 없지. 인연이라도 기막힌 인연이다 야.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여덟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단오륜유기가 노리선 건 다채로운 신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 공간을 융합하며 관광시장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가운데 련유 소비 동력이 전방위적으로 분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오륜유 기간 전성적으로 숙박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0% 급증했습니다. 각지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민속 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흥룡강 특유의 20도 내외의 서늘한 기후가 올해 단오 관광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춘의 각 생태 관광지는 울창한 삼림과 시원한 날씨, 차별화된 관광 체험을 앞세워 전국 단오 소도시 료행 인기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부리 제휴회 캠핑 시즌도 성황리에 개막해 산악 하이킹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살린 중로 국경 간 관광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로 국경 간 마라톤, 량국 합동 댄스 대회가 잇따라 열렸으며 흑하동산구의 하루 출입국 관광객은 5천 명을 넘어 지난달 동기 대비 50% 늘었습니다. 동강시 수분화 동산구 역시 국경 당렬치기 여행, 자가용 관광 등 특색 상품 덕분에 출입국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행 플랫폼인 마펑우어 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흥룡강 검색 인기가 69% 상승하며 전국 단오 신규 관광 콘텐츠 인기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련유 전체 관광객 수와 관광 소비액은 각각 전년 대비 5%, 5.7% 증가했습니다. 전통 명절 소비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성은 정겨운 단오, 흥룡강 쇼핑축제 시리즈 소비 지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내 13개 시지구가 총 200여 차례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할빈 각 상권에서는 단오 정원축제, 향낭 만들기, 진만두 포장 체험 등 특색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소비 공간과 업태를 창출하며 련유 필수 소비 및 고품질 소비 수요를 견인했습니다. 이번 단오 련유 기간 전성적으로 발급한 소비 쿠폰 총액은 1억 원을 넘어 련유 경제 활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올 단오 련유 기간 할빈의 문화 관광이 재차 인기를 끌었습니다. 메이투안 플랫폼이 발표한 단오 문화 관광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단오 련유 기간이 아버지의 날과 겹치면서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테마파크와 가족 친화적 관광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북쪽으로 시원한 곳으로의 여행이 핫 이슈가 됐고 북방 피서지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할빈이 단오 피서 인기 관광지 1위에 올랐습니다. 메이투안 데이터에 따르면 올 단오 련유 기간 피서는 관광객들의 여행 계획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메이투안 민박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 취취할, 목단강, 길림, 선영 등 북부 도시들의 단오 련유 기간 민박 검색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그중 할빈의 민박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광지 예약 상황을 보면 테마파크가 여전히 가족 단위 여행객

들의 최우선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 구경에 그치지 않고 가족 채집원, 가족 체험 농장 등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가 열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린 공급망 테마 국가급 경제무역상회인 이번 박람회에는 85개 국가 및 지역의 약 1,00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흥룡강 전시관은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참마무 농경지를 연결하고 기술로 신농업의 기여하자를 주제로 흥룡강 농업의 국제 인지도와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녹색 농업망 흥룡강 전시관의 올해 전시 모델은 예년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흥룡강은 단순히 쌀과 식용유 등 완제품 농산물을 진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망 주도 기업인 북대황 농업기관그룹의 주도로 육종, 농경지 관리, 최종 판매 및 유통에 이르는 전 산업망을 박람회 현장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녹색 농업망은 이번 박람회에서 전시를 위해 마련된 6대 산업사슬 중 하나입니다. 흥룡강 전시관은 농업 전 산업망 배치에 중점을 두고 실험실에서 농경지, 공장, 식탁,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이르는 완벽한 산업 폐쇄 효로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흥룡강에서 제조한 지능형 트랙터, 고속 이양기 등 첨단 농업기계는 이번 박람회에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성농업과학원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풋옥수수 종합수확기의 경우 동료 해외 제품은 가격이 600만 원 이상에 달하지만 성농업과학원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 가격을 200만 원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박람회 기간 흥룡강성은 농업혁신기술 최초 공개 전시, 전문 홍보 및 매칭 등 일련의 부대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얼음의 도시 할빈은 빙설 시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끈 후 이번 여름에는 문화, 체육, 관광 융합에 힘쓰며 새로운 인기 비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동북 특색 바비큐를 즐기며 거리 공연을 감상하는 것은 동북 축구 슈퍼리그 개막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할빈에서 생활의 활기를 느끼는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체육방송관광국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를 기준으로 동북축구 슈퍼리그 경기 기간 동안 할빈의 호텔 및 민박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그중 4성급 호텔 예약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고 여러 관광지 입장권 예매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단오 연휴 기간 100년 옛거리 중앙대가에서 중화 바로크 륙사 문화거리, 대양도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따라 사람들은 여름의 상쾌한 바람을 즐기며 여행하고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문화, 스포츠, 관광이 융합된 이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충분히 방출되고 있습니다. 열전 마카 제36회 북극광축제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마카에 모여 독특한 백야 현상, 특색 있는 민속 풍습과 축제 행사를 체험했습니다. 북극광 축제는 1991년 시작된 이래 35년의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하하는 행사에 불과했지만 단계적으로 다듬고 업그레이드되며 이제 도시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독특한 도시 문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하지가 되면 초장의 백야와 극지 풍경이 전국 각지에 수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북극광 축제의 화려한 개막과 함께 마카시는 사례로 대중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전 세계 손님들을 초청해 오로라의 향연을 함께 즐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카는 동시에 오로라 조끼 소비 시즌을 가동해 전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문화 관광 소비 쿠폰을 발급했습니다. 북극천에서는 50여 개의 명소가 전면 개방됐고 북대황, 룡강 3공 등 국유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해 국유기업 플러스 관광지 모델로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 중국 최북단이라는 간판을 빛내고 있습니다. 축제 행사는 민박의 폭발적인 성장도 이끌어 1.0 숙박시대에서 2.0 생태체험시대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모형 문화유산 수공 예품이 마당에 들어섰고 190여 종의 오로라 문화창작 제품이 기념품이 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제17회 하계 다보스 포럼

프로그램이 6월 23일 대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보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여 개국 1,700여 명의 정관 학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보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개막일 하루에만 인공지능의 보편화와 현실적 과제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소재 혁명, 인공지능의 물 사용 문제 등 10여 개 인공지능 관련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의 실제 경제적 효과 창출과 위험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논의가 전환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45번째 시간입니다. 성매는 뜻밖의 타격이 컸는지 아니면 슬픔이 가슴에 맺혀 용암처럼 끓는지 잠자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눈물을 거두었다. 그의 두 눈은 몽하니 백포를 덮은 시체와 백포에 피어오른 점점의 빗자욱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장 책임자가 다가와서 친딸을 대하듯이 성매를 일으켜서 집안으로 부축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철공의 시체를 방 안으로 들고 오라고 분부하였다. 추도회가 끝난 뒤 동지들은 전우의 룡구를 푸른 산과 함께 영생하라고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 묻었다. 성매는 공장 책임자한테서 기철공이 남기고 간 꾸리미를 받아안고 비칠비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밥을 구들에다 챙겨놓고 아이들 보고 먹으라 하고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황혼의 연한 빛을 등지고 구들에 걸터앉아 옷소프로 영원히 마를 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비록 가난하였지만 매우 화목하고 따뜻하던 가정이 지금은 비애에 찬 흐느낌 속에 잠겨버렸다. 수자, 이 활발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처녀에도 훌쩍거리며 밥을 넘기지 못하고 들고 있는 밥사발에 눈물만 똑똑 떨어뜨리고 있었다. 덕견이는 밥을 한 술 또 넣었다가 하마터면 토해버릴 뻔하였다. 그는 겨와 나물을 먹고 컸으나 이때는 이 좋은 밥도 모래알 같아서 아무리 애써도 넘길 수 없었다.
1: 엄마! 엄마! 큰 언니가 왜 울어? 어째서 밥 먹으러 오지 않아?
0: 제일 어린 만자마저 쉴 새 없이 부르며 물어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뜰악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인차 눈물을 훔치며 마중 나갔다. 어머니를 본 성매는 마치 수년간 헤어져서 가진 고초를 다 겪다가 다행히도 다시 어머니를 만난 아이처럼 더는 자기를 지탱할 힘이 없고 참을 수도 없어서 어머니의 품속에 훌쩍 안겨 대성통곡을 했다.

0: 성매의 눈물은 생물마냥 뜨겁게 한 방울 한 방울 날카로운 칼로 오르는 듯 어머니의 가슴으로 떨어졌다. 어머니는 구두리에 앉아 목 놓아 울며 미친 듯이 떨고 있는 성매의 몸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너무도 오기 막혀 성매는 울음소리마저 낼 수 없었다. 입술은 신경질적으로 떨렸다. 어머니는 그가 너무 울어 탈이 날까봐 걱정되어 자신의 슬픔을 가까스로 누르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1: 성매야, 착한 애야. 그만 울어. 내 말 들어봐라. 응? 한 번을 덜 봐야지.
2: 제가 어떻게 울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의 훌륭한 어머니, 저요, 이 가슴이 찢어져요.
1: 알지? 내가 왜 모를까? 근데 성매야, 내 말 좀 들어봐. 응? 착한 애야. 나도 네 마음이 괴로운 줄 안다. 나도 반평생을 훨씬 넘긴 사람이 아니냐. 이 몇 해째 나는 많은 걸 깨달았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구나. 좋은 사람이 하나 쓰러지는구나. 난 그들을 위해 눈물이 마르고 눈이 멀 지경이다. 철공이의 죽음은 너만이 아니라 저 아이들마저 가슴 아파하고 있다.
2: 어머니, 어머니, 어떡해요.
1: 나도 그들이 죽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서슴없이 나서는 줄 알고 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러지. 그들은 공산당원이거든. 공산당원이 키워낸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성매야,
2: 네?
1: 넌 나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응? 자, 그만 진정해. 몸에 탈이 나면 그 사람은 땅속에서도 가슴 아파할 거다.
0: 성매는 울음을 그치고 속눈썹이 푹 젖은 눈을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는 수건에 물을 적시어 그의 눈물 자욱을 말끔히 닦아주었다. 성매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하였다.
3: 아주머니, 그 말씀이 옳아요. 전 그치겠어요. 더 이상 울지 않겠어요.
1: 그래.
0: 저녁에 성매는 외로운 등잔불 아래에서 얼마 전 애인과의 접촉과 그때 나눈 말들을 곰곰이 회상해보았다. 이윽고 한숨을 지으며 기철공이 남기고 간 흰 폭부리미를 풀었다. 그는 필기장을 뒤적거리다가 자기의 이름을 발견하고 한자 한자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4: 성매 동무에게 잘 있어? 우리가 헤어진 지도 오래구만. 정말 보고 싶소. 동무도 그렇겠지. 기다려.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것이오. 우리의 사업과 생활은 아주 좋소. 모두들 백배의 노력으로 온갖 방도를 다 찾아 탄약과 총창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 하루빨리 외놈들을 중국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소. 나의 몸은 매우 건강하오. 그서 어릴 때 굶주린 탓으로 가끔 쓴물을 토하고 배앓이를 하오. 그러나 기분은 아주 좋소. 걱정하지 마오. 동무에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하오. 나와 한도동자는 기계를 메고 부대를 따라 밖으로 뚫고 나갔소. 그런데 그만 그 노동자가 놈들의 총에 맞고 쓰러져버렸소. 나는 그를 업고 가려 했으나 그는 아무리 설복해도 듣지 않고 꾹 나더러 기계를 메고 가라고 하지 않겠소. 적들은 가까이에 추격해왔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기수에 만약 저희 마을로 갈 수 있다면 제 아내에게 울지 말고 총을 틀어잡고 외놈들과 싸우라고 전해주시오. 이렇게 말했소. 후에 나는 그의 아내를 만났소. 그의 아내는 정말 울지 않고 그때부터 팔로군에 참가했다. 동무는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감동될 거요. 우리는 이런 훌륭한 동지들을 따라 배워야 하오. 나는 사업하러 가야겠소. 다시 이야기하겨. 혁명적 경례를 보내오. 철공으로부터.
0: 아래에 또 한 줄 있었다.
4: 편지는 다 써서 언제든지 동무의 주소를 알면 붙이겠소.
0: 성매의 눈길은 마지막 한 줄의 글에서 오래오래 머물렀다.

0: 5월이었다. 누렇게 무르익은 밀리삭은 바람이 부는 대로 넘실거리며 싱그러운 향기를 풍겼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적허점의 놈들은 다시 병력을 증강하고 항일 근거지에 대한 참혹한 대소탕전을 감행하려고 서둘렀다. 놈들의 진공은 이미 시작되었다. 주력군은 놈들이 진공하면 철수하고 적들이 지치면 진공하고 놈들을 유인하여 하나하나 모그치우자라는 전술에 따라 놈들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모두 포위망 밖으로 철수하였다. 구의 간부들도 여러 마을을 맞고 내려가 군중들을 이끌고 반소탕전을 견지하였다. 강영찬은 일부 구중대의 대원들을 데리고 왕관장에 와서 병기 공장을 도와 기기를 숨겼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더욱 수척해졌다. 관골이 툭 비어져 나오고 얼굴색도 누랬으며 빛발이 선 두 눈은 움푹 꺼져 들어갔다. 어머니의 가슴은 몹시 쓰라렸다.
1: 아휴, 영천이.
2: 네.
1: 오래 못 봤더니 야윈 걸 보게.
2: 아주머니, 전 괜찮지만 아주머니는 그새 펑 늙으셨군요.
1: 수연이는?
2: 아, 망각골에 갔어요. 그도 잘 있어요.
1: 아니, 아 그걸 묻는 게 아니야. 그 애가 어디 가든 아, 내가 무슨 관계람.
0: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벌써 딸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영천의 해진 신발을 가리켰다.
1: 내 말은 그 애가 자네신을 다 만들었는가 하는 걸세.
2: 아, 그걸 물어요?
0: 강영천은 얼굴을 약간 붉혔다.
2: 아, 저에게 벌써 준 걸 제가 다른 사람의 신발이 해진 걸 보고 주었어요. 아주머니, 보세요. 제 것은 아직 신을 수 있잖아요.
1: 자네들은 참...
0: 어머니는 근심에 쌓여 말을 이었다.
1: 저, 영철이.
2: 네.
1: 성매 그 애는 아, 조급해 죽는다네. 여매칠은 계속 수자를 불러다 이것저것 물어보지. 모두들 척한에 걸리면 열에 아홉은 죽는다고들 하는데 다행히도 그 애 몸이 튼튼하기 망정이지. 며칠 전만 해도 통 가망이 보이지 않더니 아 이제야 좀 몸이 천천히 추서지 않겠나. 외놈들의 터벌만 없어도 아, 며칠도 조용히 몸조리만 하면 아, 깨끗이 나오렴만.
2: 그래요, 아주머니.
0: 강영천은 동감을 표시하였다.
2: 그만한 것도 아주머니가 밤낮을 이어가며 그를 구원한 덕분이지요. 제가 그를 보러 가니 그는 저를 만나서 바람으로 이런 말을... 아주머니, 그는 몸이 몹시 허약하고 아직도 완쾌되지 못했으니 어떤 일은 알려주지 말아요. 괜히 저급증만 일으켜요. 그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요.
1: 아휴, 그런 걱정은 아예 말게. 내 벌써 생각해보았네. 내가 성매를 데리고 따라가겠네.
0: 수사가 뛰어들어오며 강영천에게 소리쳤다.
3: 강독!
2: 어?
0: 수사는 뒤에 동지란 말은 미처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잘못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큰 오빠로 고쳐 부르도록 타일렀던 것이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쳐 말했다.
3: 큰 오빠, 공장 책임자가 찾아요.
0: 드라마 숨바귀꽃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

100년의 꿈이 아렁진 화려한 금수광산에 밝은 햇살이 찬란히 비춰들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근로하고 용감한 중국인민들을 이끌고 새 시대의 새 창을 활짝 펼치며 민족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창한마당에서는 당과 조국을 찬미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당은 만민의 심장을 감상합시다.